0: 네, 저 산을 오르리. 오늘 유한 목사님과 함께 찬란한 복음의 산을 오르기를 원하시는 분 여기 여기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모이냐고요? FM 97.5MHz, 여수중계소는 92.9MHz, 전남동부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고요, 찬란한 복음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목사님.
1: 네.
0: 네. 찬란한 믿음. 와, 정말 멋있는 책인데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 30명의 증인들.

0: 이라고 적혀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사랑의 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사님과 함께 만나봤잖아요.
1: 네.
0: 그중에 30명을 이렇게 선정해서 그분들의 실패와 회복의 이야기를 책에 담으신 거네요.
1: 네.
0: 네.
1: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되게 좋아야만 찬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의 찬란한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0: 네.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란해진 이름들 30명의 인물을 소개한 책입니다.
0: 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책을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찬란한 복음의 산을 등반할 때마다 세 분씩 선정해서 이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오픈하는 날이니까 특별히 다섯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우리 유한 목사님이 쓰신 찬란한 믿음 이 책 선물로 많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찬란한 복음이라는 이 높은 산을 저희가 올라갈 건데 여러분 얼마나 높냐면요. 40주 정도 걸린대요. 다 올라가려면. 목사님 정말 긴 대장정이네요.
1: 네네 맞습니다.
0: 네.
1: 네 개의 능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방향으로 이제 내용을 썼고요.
0: 네.
1: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회복하러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왕을 보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우리 피디님이 설명해 주실까요?
0: 네. 잃어버리고 회복했는데 세 번째는 변화입니다. 맞죠, 목사님?
1: 네, 맞아요.
0: 네.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지. 네 번째 능선은요, 목사님?
1: 네. 어떻게 하면 완성될 수 있는지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상실,
0: 네.
1: 두 번째는 회복, 세 번째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세 번째는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 바로 네 개의 능선의 핵심입니다.
0: 네, 여러분 오늘 올라갈 산이 어떤 산인지 아주 간단하게 일단 가이드해드렸고요. 퀴즈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출발할 시점이요. 무언가를 우리가 잃어버렸대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참 많이 듣는 질문이 부장님 뭐 잃어버린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없는데? 그러면 그냥 가요. 그럴 때 제 마음이 좀 이상해가지고 등을 잡고 뭔데 그러면 제가 잃어버린 핸드폰을 잘 찾아주거든요. 잃어버린 게 뭔 줄 알아야 그것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의 퀴즈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회복해야 될 그것. 이것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복음 앞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2번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네 번째는 옷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0: 네, 뭘 잃어버렸는지 알아야 그것을 회복하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서요. 또 책 보내주시면 저 이 책 꼭 읽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열망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찬양 함께 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등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누구와 함께 산을 오르느냐에 따라서 참 행복한 등산이 되기도 하잖아요. 오늘 유한 목사님과 함께 오를 산, 찬란한 복음의 산입니다. 766 사님께서요, 퀴즈 정답 주시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무더운 늦여름, 찬양과 기도로 충전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또 1316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1: 네, 책 보내주시면 열심히 등반해 보겠습니다.
0: 맞아요. 그냥 등반하는 것보다 이 책을 지도 삼아 손에 잡고 등반하면 훨씬 좋겠지요. 7876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회복, 잃어버린다. 아, 네. 주시면서 책 읽고 싶다라고 마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9507님께서도 책 읽고 싶습니다. 읽고 난 후에 다른 분께 전하겠습니다라고 문자 주셨고요. 1134님 문자도 소개해 드릴게요.
1: 네, 정답 3번입니다. 요즘 제 마음에 꼭 필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찬란한 믿음을 통해 흔들릴 때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책을 받고 싶네요.
0: 네. 이렇게 여러분 문자 주시면 됩니다.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서 책을 꼭 읽고 싶으시다는 소망 적어주시면 가장 뜨거운 분부터 순차적으로 오늘 5분께 유한 목사님이 직접 쓰신 책, 네, 찬란한 믿음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0: 목사님, 저는 내려올 산을 왜 올라가나 이런 주의라서 등산하는 걸 엄청 두려워하거든요. 숨도 차고. 그런데 목사님께서 우리가 올라갈 산, 찬란한 복음을 상실, 회복, 변화, 완성, 이렇게 한눈에 딱 보이게 능선을 정리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런 지도를 손에 쥐고 출발하면 좋잖아요, 목사님.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요. 첫 번째 능선에서는 잃어버린 에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 눈부신 시작과 또 깨진 에덴을 묵상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능선에서는 어떻게 회복했는지 회복하러 오신 왕,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러 친히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능선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만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고 또 변화되는지, 성화되는지, 그리고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이죠. 마지막 네 번째 능선에서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모든 여정이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바라봄으로 모든 복음의 여정이 마치게 되는 겁니다.
0: 와, 목사님, 이 능선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근데 목사님, 사실 저희가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이라면, 복음이라는 단어는 수도 없이 들어온 익숙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 익숙한 복음이라는 요두 단어를 가지고 40주씩이나 이렇게 하실 이렇게 내용이 될까요?
1: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복음이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복음은 교회에서 수없이 들은 익숙한 단어이기 이전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찬란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사랑의 뜰한 가족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복음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0: 와,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다 안다고 여기지 마라. 네, 목사님,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첫 출발점, 어디인가요?
1: 네, 모든 여정의 출발점은요, 뜻밖에도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한 장면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생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한 복판에 고층 빌딩에 이미 성공한 한 사람을 그려봅시다. 그는 높은 빌딩에서 도시를 바라보면서 이미 승진도 했고 연봉도 많고 아이들도 좋은 대학교에 다닙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0: 와, 아무래도 강남일 것 같은데요. 부럽습니다, 목사님.
1: 근데 이상해요. 창밖의 화려한 불빛을 바라보는 그 마음 속에는 정작 행복해야 되고 만족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기쁨이 없어요. 빈방처럼 공허합니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할까?
0: 와, 그렇게 다 가진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는군요. 목사님, 사실 저그 마음 좀알 것도 같은데요. 왜다 가진 것 같은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잖아요.
1: 네, 맞아요. 이것을 이 시대가 참 풍요로운 시대잖아요. 이 시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갈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도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 원했던 것을 손에 넣는 순간 그 만족감은요, 일주일도 가지 못하고 증발해 버리죠. 다들 그런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0: 있지요, 목사님. 그렇게 갖고 싶었던 물건도요, 막상 손에 넣으면 금방 좀그 마음이 시들해지잖아요. 심리학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심리학자들은요 이것을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강한 행복을 느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대요. 결국 만족이 예전의 수준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마치 쳇바퀴 위를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인 것처럼 더큰 집을 사도 처음에는 만족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더 좋은 차, 더 높은 자리, 더큰 명예를 얻어도 그 만족

0: 쪽은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1: 네, 쳇바퀴라는 표현이 참 정확한 것 같아요.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라니 참 놀랍습니다.
0: 네,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 속에 주인공이 바흠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가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걸어서 돌아온 만큼 당신이 땅을 밟은 만큼 그 땅을 모두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죠. 그래서 바흠은요, 많은 땅을 가지고 싶었어요. 더 많은 땅을 가지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서 쉬지 않고 달립니다. 더 많이, 더 점점점 더 많이, 많이.
1: 욕심을 못 버리고 계속 달렸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 해가 질 무렵에 출발점에 도착을 하는데요. 간신히 들어와요. 그런데 탈진하여서 그만 쓰러져 죽고 맙니다.
1: 아이고.
0: 그리고 그가 결국 가진 땅은요, 두 평 남짓한 무덤입니다.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우리의 욕망이 아무리 커도 결국 인간은 두 평의 무덤만 가질 뿐입니다.
1: 네, 정말 소름 돋는 결말입니다. 그렇게 달리고 달렸는데 결국 두 평이라니. 사실 요즘은 두 평도 없잖아요, 목사님.
0: 그렇죠.
1: 네. 목사님, 그러면요, 우리 누구나 가지는 그 공허함의 정체, 도대체 뭔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0: 네, 성경은요, 뜻밖의 대답을 들려줍니다. 그 공허함은 병이 아니라 증상이라는 거죠.
1: 오.
0: 그리고 그 공허함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리움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1: 병이 아니라 증상이라고요.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만이 느낀다는 그리움이라고 합니다. 그리움, 이 표현이 참 와닿는데요, 목사님.
0: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번도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는 그리워할 수는 없어요. 그리움이라는 이 감정은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증거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색깔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색깔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때 아름다운 노을을 본 사람만이 시력을 잃었을 때에 아, 그때 그 노을이 참 아름다웠지라고 그리워하는 법이란 말이죠.
1: 네.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그 공허, 그리움 자체가 우리가 한때 무언가 눈부신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네요.
0: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심히 좋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대화를 하며 그 사랑 안에서 거닐었던 존재였음을 성경은 증명합니다.
1: 저는 제가 참 자책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심히 좋은 존재였다니. 와, 그 표현이 성경에 나오나요, 목사님?
0: 네,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의 첫 장은요, 마치 후렴구처럼 한 문장이 반복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매번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와 땅을 나누실 때도 심히 좋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좋았다라고 반복이 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좋다라는 뜻을 넘어서 아름답고 완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1: 와, 토브. 그냥 괜찮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다는 뜻이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마치 교향곡을 작곡하는 작곡가처럼 아름다운 캠퍼스에 수채화를 그리는 화가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으로 설계를 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짐승과 같은 피조물을 만드세요. 근데 짐승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느냐, 그 종류대로 사자를 만들고 그 종류대로 코끼리, 사슴을 만드신 겁니다. 종류대로 만들었죠. 그런데요,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종류대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1: 네, 짐승은 종류대로 만드셨지만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은 특별한 존재겠네요, 목사님.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사람을 지은 후에는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심히 좋았다라는

0: 표현은요, 탁월하게 좋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인간은 창조의 방법에도 차이가 있어요. 예컨대 해, 달, 별들은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와 달과 있으라라고 말씀으로 만드셨다면, 사람은요, 토기장이가 흙을 손수 빚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극호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겁니다. 피디님이 이 부분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1: 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0: 네.
1: 아멘.
0: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지은 후에 미리 예비하신 에덴 동산으로 사람을 옮기십니다. 에덴이라는 히브리 단어가요, 원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 말대로 기쁨의 동산인 것이죠. 두려움이나 걱정, 염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거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아담도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것이죠. 창조주가 피조물과 함께 거닐었던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1: 와, 하나님과의 산책이라니. 우리가 잃어버린 게 이거였군요, 목사님. 네. 원래 인간이 이런 모습이었군요.
0: 네,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이죠. 신뢰와 연합이 있었던 것. 그것이 원래 우리가 가졌던 원래 모습이에요. 오리지널 모습이죠. 지금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친밀한 관계, 신뢰, 연합을 사실 갈망하거든요.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이걸 갈망해요. 아담이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는 늘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1: 맞아요, 목사님. 정말 그리워하고 원하지요. 근데 목사님, 아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생령 무슨 뜻인가요?
0: 네. 이게 생명이 아니라 생령인데요.
1: 령.
0: 네. 네.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짐승은요, 육체를 가진 육체의 생명체죠. 천사는 육체가 없죠. 영적인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 살덩어리, 육체와 영적인 것을 동시에 가진 생명인 겁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하늘을 봐요. 물질 세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1: 와, 목사님, 우리는요, 비록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사네요.
0: 네.
1: 인간이 왜 이렇게 특별한 존재인지 뭐 과학책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 해가지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말 인간이 왜 특별한 존재인지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우리가 정말 바라보면서 누려야 할 곳이 어디인지 찬양 속에 담았습니다.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찬란한 복음 계속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우리는요, 땅을 디디고 살지만 저 하늘을 바라고 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목사님,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세요. 네, 퀴즈를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퀴즈 한 번만 더 드리고 우리 찬란한 복음의 능선 계속 등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퀴즈는요,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1번 지갑, 2번 가방, 3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4번 옥반지.
0: 네, 여러분, 잃어버린 게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절대 못 찾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지를 알아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게 정말 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인간이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거 오늘 찬란한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1: 네, 오늘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가장 마지막에 지은 주인공인 것이죠. 우리가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감동하는 이유와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이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유, 모두 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이죠.
0: 아멘. 목사님, 저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F라서 그런 거구나. 또 불의를 보면 분노하는 이유가, 내가 다혈질이라 그렇구나.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이유는 어릴 때 과정 환경이 그렇게 뭐 다복하지 못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모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니까 너무 감동스럽고요. 참 감사하고 나 하나님 닮은

0: 거 맞구나. 이런 위로가 됩니다, 목사님.
1: 네, 맞습니다. 동물들은 종류대로 지어졌지만 꼭 인간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닮은 모양과 형상처럼 아름다운 피조물을 보면서 동일하게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감정을 가지는 것이죠.
0: 네.
1: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의 삶은요, 오래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0: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신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쓱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면 왜 선악과는 못 먹게 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쓱 의심을 집어넣죠.
1: 아니 마귀는 지금도 이 방법을 쓰더라고요 목사님.
0: 네.
1: 직접적으로 안 하고요. 쓱 하면서 이상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 이런 걸 마음에 쏙 넣어주더라니까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훗날 이 침입자의 정체를 정확하게 폭로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디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 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0: 네, 바로 이겁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이 도둑놈으로 비유를 합니다. 마귀가 설치한 거짓말의 덫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은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망대로 살겠다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의 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 죄라는 도둑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죄가 우리에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리고 신뢰, 연합, 교제를 훔쳐간 겁니다. 그 결과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껴요. 두려움의 공포를 느껴요. 에덴이라는 게 상실된 거죠. 기쁨이 없어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 거닐던 자리를 떠나서요. 이제는 숨어버려요. 나무 뒤에 숨는 인생이 된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제는 믿지를 못해요. 서로 몸을 가려요.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해요.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1: 와, 도둑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모든 관계를 훔치고 파괴하고 멸망시킨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에덴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룹 천사들이 에덴으로 가는 길목을 화염검으로 지키게 되었고 인류는 그날부터 집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우리가 느끼는 이 공허함의 뿌리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신뢰감, 연합함을 도둑에게 빼앗겨 버린 겁니다.
1: 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오늘 첫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였는데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바로 그 힘이 좋았던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였네요.
0: 네 정확합니다.
1: 네.
0: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1: 네,
0: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1: 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0: 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의 그 배신, 범죄 이후에 그냥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때 벌써 회복의 복음을 선포하셨네요.
0: 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게 복음이에요.
1: 네.
0: 찬란한 복음의 이야기가 이번에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끊을 수 없는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약속의 기다림을 조금씩 조금씩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 그리고 피를 흘리는 제사의 제도 그리고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 유월절의 피 장대에 달린 노뱀 이사야 선지자의 아기에 대한 예언 등등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1: 목사님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0: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교훈도 목사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첫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공허함은 부끄러운 병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향한 거룩한 그리움이라는 겁니다.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은요, 심히 우리가 좋았던 존재였다라는 증거이죠.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신호가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그리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심히 좋은 존재들이란 말이죠. 별들은 말씀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몸을 굽혀서 흙으로 손수 빚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우리 코에 불어넣으신 거란 말이죠.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학벌이나 통장의 잔고나 능력으로 매길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숨결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셨다라는 사실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1: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회복의 약속을 심어두셨습니다. 에덴의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후손, 다시 말해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폐허처럼 느껴지십니까?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한복판에서도요,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뜰한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도 마음 한구석에 텅 빈 것 같습니까? 그 빈자리는요, 돈의 자리, 능력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복음의 자리인 것이죠. 이제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과 형상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모든 권세가 그발 아래 굴복한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뿐만 아니라 질병과 죄를 정복하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사랑의 뜰한 찬란한 복음의 등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산을 함께 넘고 계십니다. 목사님, 많은 분들이 퀴즈 정답과 함께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요. 퀴즈 정답을 공식적으로 한번 발표해 볼까요?
1: 네. 퀴즈 정답은요. 3번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잃어버렸죠.
0: 네. 우리가 잃어버린 게 사실 뭔지도 몰랐어요, 목사님. 막연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공허함이나 외로움이나 그리움. 이걸 우리는 병이라고 말하잖아요.
1: 네.
0: 약을 먹기도 하고 이걸 잊어보려고 누군가는 술을 먹기도 하고 누군가는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뭔가에 중독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왜 이런지 오늘 원인이 밝혀졌네요, 목사님.
1: 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자리는요. 돈으로도 어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0: 오직 안 채워져요.
1: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입니다.
0: 아멘. 여러분 오늘 정말 귀한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78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1: 귀한 방송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소개된 책이 나를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읽고 싶습니다.
0: 네. 우리 1778님 귀한 마음 문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7421님께서도 문자 주셨네요.
1: 정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요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멀어지면서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해집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때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0: 아멘.
1: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자 책을 읽고 싶습니다.
0: 7421님의 고백이 너무 마음에 다가옵니다. 7421님 감사드려요. 5155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1: 먼저 읽어본 이로써 강추합니다. 읽어보셨군요. 믿음의 진정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절을 떠올리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0: 와, 우리 5155님은 유한 목사님이 쓰신 책 벌써 읽으셨군요. 찬란한 믿음. 정말 저도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우리 7174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1: 네, 정답 보내주셨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0: 네, 아멘입니다. 우리 0782님은요, 책을 검색했는데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사람들. 1번, 다시 뜨거워지고 싶지만 방법을 찾지 못한 사람. 2번, 같은 자리에서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 3번, 성경인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궁금했던 사람. 4번,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한 권을 선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요! 라고 손을 들어 봅니다. 라고 우리 0782님 문자 주셨습니다. 0746님께서도요, 정답 3번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목사님 책 받고 싶어요. 수고하십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또 7174님께서 이런 문자도 주셨습니다.
1: 네, 손자들 보내놓고 막 틀었더니 퀴즈 문제는 모르고요. 인사드립니다. 전남 동부 극동 방송이 내게 너무 좋습니다. 때론 주님께서 방송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합시다.
0: 아멘. 맞아요. 목사님, 어떤 때 하나님께 뭔가를 여쭙고 뜻을 기다릴 때요.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방송을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2061님께서 주님과 관계된 자로 매일 승리하는 삶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1: 네.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처럼 감탄하고 불의를 보고 하나님처럼 분노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0: 아멘. 저도 그 깨달음 깨닫게 해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란한 복음 우리를 안내해 주신 귀한 목사님. 네, 순천 영광교회 유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는 그런 최고의 작품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데이트, 산책 꼭 회복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사랑의 뜰안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발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꿈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0: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다시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순천 엘림 교회 이호현 집사님의 낭독입니다.
1: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0: 일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환희를 갖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1: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교만을 꺾고 오직 주님의 방법대로 구원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첫째,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8절에서 모세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하며 강력히 경고해요. 광야 시절에는 이리저리 떠도느라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며 일마다 말이 참 많았지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죠? 9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라고 해요. 구원의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꺾여야 할 내 고집이 있고 순종해야 할 영역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안식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마다 고개가 꺾어져 순종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일마다 내가 잘났다고 하니 안식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 하며 화부터 내잖아요. 그러니 안식을 누릴 수가 없지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진정한 안식은 내 맘대로 편히 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라고 하지요. 일단 요단부터 건너야 하고 건너가서는 사방의 대적과 싸워 이겨야 그 땅을 기업으로 얻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힘들기만 한 사람은 없어요. 전투할 때가 있는가 하면 쉴 때도 있고 그러면서 풍성히 누릴 때도 있지요. 그래서 내 삶의 한 문제가 끝나고 잠시 평안할 때가 중요해요. 그때 미리미리 말씀을 듣고 먼저 지나온 신앙 선배들의 간증을 들어두어야 다음에 같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라고 해요. 우리는 높은 사람과 어울리며 즐거워하기를 바라곤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와 노비,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런 게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점차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면 비로소 자녀와 노비, 레위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빚지고 환난당한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 다윗 왕국을 이끌었듯 하나님 나라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나라인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가정과 교회에서 내 생각만 옳다며 말이 많지는 않습니까? 말씀마다 고개가 꺾어져 순종하나요? 여전히 일마다 내가 잘났다며 고집부리나요? 잠시 평안할 때 누구와 함께 즐거워합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둘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13절 14절에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헌신과 회개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아무데서나 내 감정에 치우쳐하는 헌신은 삼가야 해요. 남에게 인정받고자 헌신하고 내가 낸 헌금을 은근히 자랑

하는 것은 종교적 과시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할 방법과 장소를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 교만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어요. 약속의 땅을 주신 이유가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눈여겨볼 것은 주신 복을 따라라는 말씀이에요. 복의 분량은 저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집은 갈치를 먹고 어떤 집은 고등어를 먹는데 그 수준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분량대로 감사히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에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라고 분명한 제안을 둡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피를 엄중히 다루셨어요. 생명이 피에 있고 무엇보다 훗날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그 피를 흘리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제안은 생명의 귀중함과 십자가 대속을 잊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유롭게 누리되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예요. 17절, 18절에 언급하는 십일조와 서원 예물도 아무 데서나 먹지 말고 택하신 곳에서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합니다. 내 소견대로 쓰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나누며 섬길 때 참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내 맘대로 과시하는 헌신은 없습니까?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분량의 복을 감사히 누리나요? 그 복을 누리되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생명의 선은 확실히 지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건강 고난, 사업 고난을 만난 뒤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며 하루하루 공동체에 묻고 간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어려서부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똑똑하다 잘한다라는 칭찬을 받고 결과도 비교적 좋았기에 우쭐대며 자랐어요. 그러다 의사가 되어 병원을 운영하면서 내 소견이 맞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지요. 우쭐한 마음은 어느새 교만으로 변해 병원 일을 아내나 교회 공동체와 상의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했어요. 모든 일이 제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갑자기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나 저는 계속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한 직원에게 병원의 실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병원과 관련된 사업체를 운영하며 자기 이익을 취했어요. 저는 그를 해고하고 이 사태를 수습하고자 주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던 아내에게 도와달라고 했지요. 아내는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에 물어본 다음 제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제가 병원을 운영하다가 생긴 많은 문제를 수습하느라 힘들어했어요. 그러다 보니 퇴근 후 집에 오면 언쟁이 시작되었고 각자 자기 생각을 주장하느라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아들, 딸이 엄마, 아빠는 주말 부부 안 했으면 벌써 이혼했을 거예요 라고 말할 정도로 자주 다퉜어요. 그럼에도 저희 부부는 공동체 안에서 매일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며 전날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가족 모두 같은 말씀으로 큐티하며 나누고 공동체에 물어보며 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이라 생각돼요. 아내를 향한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오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아내가 병원 일을 지적할 때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라고 인정하며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묻겠습니다. 늘 아내가 나보다 옳다라는 마음으로 대화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지식과 경험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교만이 됩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불평하던 예습관을 버리고 들려지는 말씀마다 고개가 꺾여져 순종하게 될때 비로소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 안식은 나 혼자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소외된 지체들과 함께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의 질서대로 순종하고 어떤 일도 믿음의 공동체에 묻고 감으로 진정한 구원의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평생을 똑똑한 척하며 내 경험과 판단만이 옳다고 고집하다가 가족과 공동체에 많은 말로

0: 상처를 주는 저희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고난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말씀 앞에 엎드리는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아무데서나 내 의를 과시하고자 행하던 헛된 헌신을 거두고 오직 주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철저히 나를 깨뜨려 예배하길 원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제게 주신 분량의 복을 감사히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되 주어진 선을 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평안할 때 나 혼자 즐거워하지 않고 기업 없는 레위인 같은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0: 우리 우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제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했고 또 바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은파교회 고만우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장 11절부터 13절, 요한복음 4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의 근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한 동네에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한낮인데도 물을 들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러시니까 아니 유대인 남자이시면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아주 퉁명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여자는 감정이 아주 메말라 있는 사람이죠. 자기 생각과 감정에 딱 갇혀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대화를 쭉 이어가십니다. 내가 만일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내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니 지금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물은 굉장히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놔가지고 나에게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니라. 아, 그 여자가요. 그런 물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물을 좀 내게도 주어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요. 다시 이 샘에 와서 물기를 잃은 수고도 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뚝! 그러면서요. 남편 말하니까는 저 남편 없는데요. 그렇지. 남편 없다는 말이 맞아. 남편 너 다섯이나 있었잖아. 다섯 번 결혼하고 다섯 번 이혼했잖아. 지금 데리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 아니고 다른 여자 남편 뺏어 살고 있잖아. 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아, 예수님께서 내 속을 훤히 다 알고 있네. 이건 보통 보낸,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눈이 확 밝아졌어요. 바로 네가 말한 그리스도, 네가 원하는 그리스도, 찾고 있는 그리스도, 내가 바로 그니라. 아,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더니 순간에 목마름도 육체의 피로도 모든 것 그냥 싹 사라져버려. 마음속에 수치심도 열등감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냥 싹 사라져버려. 그래서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실 그 동네 사람들 말이죠. 수군거리고 자기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들이거든.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동네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확신 있게 열정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던지 동네 사람들이 요 한번 가보자 다 멀리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수가성 전체가 구원받았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한 여인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한 사람이 변하니까 온 동네가 다 변화됐는데 그 여인의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그런 여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뭐 병을 고쳐준 것도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준 것도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 같이 토론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여러 해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잠깐 만났어요. 잠깐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생수가 확 솟아났다. 왜? 예수님 앞에 그 여자는요 진실했어요. 진실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실 그는요 스스로 진실할 수도 없었어요. 끝까지 감추고 살려 진실할 능력이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위선의 비닐을 하나씩 대화를 통해서 벗겨주신 것이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벗겨주시니까는요 깜짝 놀라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오픈을 하죠. 그렇게 진실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아 마음이 열리죠. 생수가 솟아나지요. 그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막 증거하고 다녔지요. 사실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주님은 그가 누구인지 다 아셨어요. 그의 과거를 아시고 그의 상처도 아시고 목마름도 아시고 얼마나 그 수치감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도 다 아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라는 바로 사람, 이 수가성 여인은 다른 많은 여자

아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 그렇지. 여자 행복은 다른 거 있어. 남자 하나 잘 만나가지고 그 남자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 남자에게 내 행복은 달려있는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 더 나은 남자가 어디 있나. 남자 편력이 심한 그런 여자였다. 그런 것을 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아시면서도요. 찾아가시고 기다려주시고 대화를 해주시고 쭉 이끌어주시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에 오시기 전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시간 말씀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감성을 터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절대로 말이죠 윗선의 비닐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앞에서는 표정 관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 믿다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열심히 드렸지만은 진실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예, 아 아닌데 나하고 안 맞는데 그리고 떠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존재 같지만은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인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조금만 인생을 깊이 성찰해 보면은요 인생이란 다른 존재가 아니야.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잘하든 잘못하든지 어차피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한계. 첫째는 죽음이라고는 한계가 있어요. 죽음에서 벗어날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뭐 명예니 권세니 미모니 다 해봐도 누구누구 해도 다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그 어떤 문제도요 진정한 해결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는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 없는 성공이 없습니다. 고통 없는 행복도 없습니다. 고통 없이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성장하려면 성장통이라는 고통이 다 있는 거예요.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셋째는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이랬을까 저랬을까 이 갈등과 의심이란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좋았을 걸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많고 그걸 품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생각할수록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내가 알아. 아이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잘못된 일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마음 끓이며 살다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수가 있는가? 그 어디 가도 이런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고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슬픔, 나의 죄 모두 주 예수께서 다 품어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깊이 있게 바라보면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왜 다 벌거벗으셨을까? 내 수치를 대신 담당해 주시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채찍을 많이 맞으셨을까? 내 모든 병을 하나씩 하나씩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가시관을 쓰셨을까? 나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비난을 받으셨을까? 내 모든 비난을 다 담당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숨이 끊어지셨어요. 숨이 지셨어요.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 나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딱 설 때는요 내 모습이 바로 보이는 것이죠.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대단하게 자기를 그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값이 비싸갖고 구속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구속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참 죄인입니다. 연약한 모습이면 진실해야 돼. 아무리 귀한 명예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부와 지위와 미모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 나는 아니야. 내가 이 세상 떠날 때는요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돼. 옷 벗고 침실에 잠옷 입고 들어가는 것처럼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 육체의 옷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내 영혼 하나

영원히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도록 그런 주님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 예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려야지.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앞에서만 사람은요 자신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고 비로소 진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요 열심히 식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 그러니까 생수는요 늘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거예요. 강물도 아니고 저수지물도 아니고 바닷물도 아니고 계속 솟아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생수 되시는 주님이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계속 솟아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잘 섬길 때 생수가 계속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격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날마다 생수가 솟아나니까는요 날마다 심령 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지 그 생수의 근을 버릴 수가 있어요? 주님 믿어도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절대 못하지. 날마다 생수가 솟아나는데. 그런데 열심히 식어졌어요. 미지근해졌어요. 그러면은요 생수가 솟아나질 않아. 뭐 자기 자신이 말이 미지근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말이죠. 열심히 식어진 건 모르고요. 그 하나님 탓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요 큰 착각이죠.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8절까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 다 같이 또박또박 있습니다. 시작.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아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결국은 열심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영어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엔더스라고 그러는데 이 엔더스란 말은 헬라어의 엔과 데오스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엔이라는 것은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뭐 알고 뭐 똑똑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열심히 식어졌어. 그러면은요 하나님 밖에 있는 거라. 그 현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체온은요 항상 적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조금만 체온이 올라도요 머리가 아파요. 막 고열이 나고 그러면은요 막 현기증이 나고 이상해요. 그리고 저체온증이 되면은요 아 그냥 어지럽고 기운이 쫙 빠지는 거예요. 체온이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은요 에너지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의 70%는요 누구든지 다 체중을 유지하는 데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 가지고 신체 활동이나 지체 활동이나 면역력에 쓰여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도 그런 것처럼요. 우리 영혼도요. 적정 체온이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열심히 써야 돼요. 너무 도가 지나쳐가지고 말씀을 벗어나서 너무 그냥 막 열광식으로 하면은요 이상하게 그렇게 신비적으로 그 사람은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또 너무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고 말이죠. 머리만 차가워져 있으면은 말이죠. 예? 입술로는 주여져 그래도요. 가슴이 뜨겁지 않으니까는 주님이 싫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면은요. 예, 나도 하나님이 싫어해. 아이고, 아이고 열심히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막 그냥 기도할 필요 있어. 그렇게 막 예배드릴 필요 있어. 그렇게 그냥 찬양도 연습하고 막 시간 많이 바칠 필요 있어. 열심히 식어진 모든 것이 귀찮아. 그런데 하나님도 싫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싫어해. 그래서 미지근하면은요, 토해내 버린다. 무서운 말씀이죠. 대개 그런 사람들은 확신이 없어요. 스바냐 1장에 보면은요, 무릎 찍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며 화도 내리지 아니한다. 아니, 하나님 복을 안 내려요?

하나님 화가 하라 안 내려요? 구원이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완전히 이건 불신자지. 불신앙적인 사람이지. 그러니까 신앙에 식어버리면은, 아이고, 믿어도 하나님 복을 안 주시대. 아이고, 그냥 우리가 죄 짓고, 안 짓고, 죄 짓고, 뭐 조금이라도 하나님 떠나고 그래도 뭐 당장에 화가 내는 것도 아니대.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락지 3장에 보면은요, 아이고, 열심히 하나님 성교 예배는 드려봐도, 에이가, 그것도 헛것이더만. 오히려 교만한 자도 잘 살고, 아, 그냥 막, 어떤 시험 당한 그런 사람들도 잘 되더만. 미지근하면은요, 아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믿어도 소용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식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믿음이 뜨거운 사람은요, 입을 쬐면서 그렇게 말하라고도 말 못해요.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행한대로 갚아주십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십니다. 범사도 잘되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뜨거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미지근해서 죽어버리면, 아이고, 믿어도 소용없대. 아이고.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불이라고 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뜨겁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뜨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뜨겁게 아멘 아멘 하면서 열심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무지 선생은 성령 충만 없이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열이 생기는 거예요. 체온이 막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만 그냥 막 복잡해가지고 고상하게 믿으려고 하면은요, 예, 생수의 근원이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생수가 점점 말라지게 되는 거예요. 가수들이 말이죠, 자기가 음반에다 취입을 하나 하려면은요, 적어도 한 곡을 2,000번 이상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자기 영혼을 완전히 갈아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렇게 해서 말 세계적인 가수가 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값진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값진 진주 하나를 살기 위해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지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는 거예요. 다 투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내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지만 한번 영혼 구원 잘하고 말이죠, 천국을 소유하면은 저 영원한 천국의 새와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의 보화를 사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유가 복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이지. 그러므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마지막으로는요, 반석이 깨져야 물이 솟아납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육체를 깨뜨리시면서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온 인류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심령에도 생수가 솟아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성이 깨뜨려져야 돼요. 자아가 깨뜨려져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성격 하나 죽이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시퍼렇게 살아있어가지고는요, 생수가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을까? 평생 은혜를 받았을까? 자손 대대로 은혜를 받았을까?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도 잘못되고 실수한 거 있고 그렇게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깨어진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편 51편에는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하고 동의하는 심령. 다윗이 기도한 그 기도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린 것 같아도요, 다 예배 차원이 달라요. 심령 상태에 따라서 정말 깨어진 심령으로 찬송을 부르고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상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단단한 옥합이 깨뜨려질 때 향유가 흘러나와서 집안의 향유 냄새가 가득해진 것처럼, 단단한 내 육성이 깨뜨려질 때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요, 주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반석같이 딱딱하고 그래도요, 속에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굳은 내 육성이 깨뜨려지기만 하면요, 향유가 흘러나오듯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 흘러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살아나와요. 그런데 깨지지 않고요, 그대로 딱 버티고 있으면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암초가 되고 거치는 돌이 된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냥 온 가족들이 부담이 돼. 너무나 성격이 예민해가지고 어디 가든지 그냥 거기에 거치는 돌이 돼. 난 비판하고 막 그냥 혈기 부리고 불평하고 저 이게 안 깨져가지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요, 거치는 돌이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남편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한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녀는 남편 때문에 그냥 막 온 몸이 그냥 줄줄 병을 달고 다녔어요. 신경성에다가 소화불량에다가 관절염에다 두통에다가 현기증에다가 불면증에다가, 아니 무더러 이런 걸 가지고 다녀, 무슨 귀한 것이라고. 그런데 줄줄이 사탕처럼 말이 줄줄이 가지고 7년 동안이나 너무너무 고통받고 살았어. 그런데 7년이란 세월을 그렇게 살면서도요, 그는 교회도 또 다녀요. 열심히 다닌다고 다녀. 그런데도 아이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본 적이요, 생각해본 적도 없어.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저 이 못된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세상 원망하고 남 탓을 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것이지. 그리고 증오심과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다녔네.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해요. 예. 그래도 교회는 가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아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말씀 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전에도 내가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날따라서 말이죠, 아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심령에 막 꽂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지, 미랄이 썩어야 싹이 나지. 그렇지, 내가 죽어야 살지, 우리 가정도 살지, 내가 져야 이기지, 내가 거꾸러져야 다시 일어날 수 있지. 막 그 말씀이 막 그냥 마음을 두드리니까 심령의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 속에 표정이 달라지죠. 말이 달라지죠. 당장에 집에 가서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요. 여보, 당신 나 때문에 힘들지요. 세상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당신한테 잘할게요. 아니, 사람이 죽으려면 마음이 변한다더니 이거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진짜 이 여자가 이상하다. 한 달 동안 꾸준하게 말이죠, 겸손하게 하고 남편 말을 들어주려고 하고 잘 섬기려고. 저도 살아보니까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해주면 제일 좋더라고. 형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 심령 옥합이, 딱딱한 옥합이 깨뜨려지면은. 무엇으로 깨뜨려야 되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깨뜨려져야 돼요. 말씀은 방망이라고 했어요. 금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제일 신사적인 것이요. 최고예요, 최고. 그 다음에 뭐냐? 기도할 때 깨뜨려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 달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를 오랫동안 해보니까는요, 이미 좋은 것은 다 왔어. 이미 예수님이 가장 좋은 응답이요. 예수님 떠나지만 않으면은요, 그다음 단계가 있어요. 다 예수님이 생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더라고. 그런데 기도는 뭐하러 하느냐? 내가 깨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0: 아, 속상하고 막 힘경질하고 막 그래도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다 고난도요, 뜻이 있어요. 고난도 뜻이 있어.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정신 차리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해.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말이죠. 항상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기를 힘쓰셔야 돼. 절대로 하나님 탓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잘못한 거 한 번도 없어요. 실수한 건 한 번도 없어요. 왜 하나님 탓을 하냐고. 문제는 내가 문제지. 그렇게 하면은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기도 끝난 다음에 보면은요, 진짜 풍랑이 잠잠한다는 게 다른 게 귀신들이 떠나가요. 마귀 역사 떠나가요. 하나님이 다스린 것이 보여요. 그렇게 기도해도 안 깨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깨줄게. 그리고 그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그랬는데, 고난 안 당한 것이 좋지. 고난 당한 것보다도. 그런데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으세요. 절대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으세요. 절대 비관한 생각과 그런 원망 갖고 그러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깨닫고 내가 깨어지면 고난은 휘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그 혈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내가 깨어져야 생수가 솟아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늘 진실하게 모시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면서 늘 깨어진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 은파교회 고만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5-4777번, 지역번호 061-685-4777번 여수은파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소망의 기도, 해오름교회 김순덕 권사입니다. 마음속에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또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든든한 지지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힘든 순간에도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힘찬 발걸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보내주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061-662-9750-662-9751번으로 전화주시면 목사님과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방송을 들으시는 수많은 분들이 계신 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낙심하고 지친 여러분의 사연과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과 고난 속에 계시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은 긴급이라고 보내주시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익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익명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찬양 나가는 동안 기도사연 보내주시면 소재교회 당근성 목사님 모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김윤진님이 부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전남동부 극동 방송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방송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에는 소재교회 방근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0: 목사님,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1: 네, 저도 너무 좋습니다.
0: 그동안 잘 지내셨죠?
1: 네.
0: 목사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망의 기도로의 문을 노크한 우리 소망의 기도 애청자님들께 인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권사님께서 서두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도 몸도 지칠 때가 있을 겁니다. 한 걸음 내딛기 쉽지 아니한 그 순간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은 새 힘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 때문에 승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예청자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의 일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이 순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렸고 그 기도에 나아갈 때 하나님

0: 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소재계회 방근성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계신 곳에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십니다. 계신 곳에서 기도하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으로 아멘이라고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눌 것은요 9507님 15년 동안 큰언니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왔고 작은 오빠는 저희 가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 집을 팔게 되며 도움받는 것을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가야 할 상황입니다. 속히 필요한 물질이 채워져 이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저희도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갚고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번 달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0: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족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여기 보게 되어지면 큰언니와 또 작은 오빠와의 관계 속에서도 또 힘듦이 있을 수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507님 사랑하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5년 동안 큰언니의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왔으며 작은 오빠와는 하나님 힘듦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힘듦 속에서도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9507님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물질을 채워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사가 아니하고도 지금 이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며 또 사랑하는 자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도움을 받는 자리에서 도움을 주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제는 받는 자가 아니라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내시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번 달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아시기에 사랑하는 자에게 길을 여시고 문을 열어주심으로 지금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해결되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9507님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하셨으니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0: 아멘.
1: 다음 사연입니다. 6347님 엄마의 아픈 무릎 관절이 빨리 낫고 엄마의 양쪽 다리가 퉁퉁 부어 저번에 응급실도 갔었는데 붓기가 빠지고 하지정맥과 신장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몸이 건강해지기를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0: 네, 연세가 들게 되었으면 아픈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것 같은데요. 모든 어머님들 또 모든 어르신들 힘내시기를 바라고 또 아멘. 이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6347님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이 후폐해지는 그런 결과 아픈 곳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무릎 관절이 또한 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엄마의 양쪽 다리가 퉁퉁 부어 응급실에도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아버지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기대하며 의사의 손길도 기대하지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의 기도와 또 그의 엄마의 삶 속에 속에 하늘 역사해 주셔서 하지정맥과 신장도 깨끗하게 치유되어 주시던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건강히 주님을 섬기게만 주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며 또 주님께 영광

0: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이 가정과 사랑하는 엄마에게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감사합니다.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따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전보다도 더 건강하게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다음 사연입니다. 9634번님. 여러 성도님의 기도 덕분에 김혜심 권사님 척추 수술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수술 후 통증이 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잘 회복되어 건강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0: 네,
1: 아멘.
0: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한 결과 또 잘 맞춰졌는데 앞으로도 함께 기도함으로 빨리 회복되어질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7634님. 사랑하는 김혜신 권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교회가 권사님의 척추 수술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 그 기도한 결과 또 아버지 하나님 척추 수술이 잘 마쳐졌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가 기도할 줄 믿사오니 수술 이후 통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잘 회복되어져서 건강히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고귀한 권사님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권사님이 교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며 이제는 권사님이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 권사님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을 올린 우리 7634님의 삶과 또 그의 가정과 그의 교회에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신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의 손으로 만지사 회복도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5263번님 남편이 천국 가시고 슬픔과 그리움으로 괴로운데 상속 문제로 큰딸이 저를 상대로 불효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원래 엄마 돈으로 아빠에게 사주신 거니 엄마가 상속을 다 받으시라고 또 남편 병원비로 인한 빚을 갚으라고 아들들과 막내딸은 상속을 포기하는데 제발 협의를 통해 큰딸이 상속을 포기하고 협의하겠다고 결정을 내리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참 아픈 사연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어져서 가족이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5264님 참 슬픔의 소식, 안타까운 소식을 기도의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큰딸이 아버지의 상속의 문제로 인해서 엄마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기에 그에게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큰딸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엄마의 마음과 또 가족의 마음과 지금까지 아빠의 병원비로 들어갔던 그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다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셨사오니 기도할 때 이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아들과 막내딸과 큰딸과 엄마가 지금의 위기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힘으로는 지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딸의 마음으로 움직여주실 때 가능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5263님의 가정에 참 평안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함께하시고 역사하시 우리 주님을 찬송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5263번님의 심령에 하늘의 기쁨과 위로가 충만하게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다음 사연입니다. 2618님 사랑하는 어여쁜 고3 손녀가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심한 스트레스로 난청이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배우고 익혔던 모든 내용을 기억하게 하시며 차분하게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는 손녀가 되길 소망하며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0: 네, 저희 집에도 고3이 하나 있습니다. 예, 마음이 알 것 같습니다.

0: 우리 손녀가 힘을 냈으면 좋겠고 또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618님 사랑하는 고3 손녀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고3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쉽지 않고 힘듦의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난성이 오기도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 때마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 를 놓치지 아니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도록 도와주옵소서. 고3 손녀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도록 도와주시고 공부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서 배우는 것 또 익히는 것 하나님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갈 때마다 그 문제를 차분하게 기억나고 그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시도록 도와주시고 수능 당일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고3 손녀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그 뜻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손녀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2816님에게도 은혜 주셔서 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감사합니다. 2618년 손녀님이 그동안 노력이 지혜와 집중력으로 발휘되어 좋은 결과 건강하게 잘 있을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전남동부 극동 방송 FM 97.5 MHz 여수 중계소 92.9 MHz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카카오톡은 전남동부 국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카톡 플러스 친구 전남동부 국동방송을 추가하시고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주는 나를 지키시는 자 김정선님이 부릅니다.

0: 소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소재교회 방근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4426번님. 딸 경아가 난수암 수술을 받은 지 2년 지나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좁쌀 같은 게 보인다고 조직 검사를 목요일에 받습니다. 좋은 소식 듣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목요일이면 오늘일 것 같은데요.
0: 네, 오늘인 것 같습니다.
1: 좋은 소식 저희들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나중에 결과 나오면 한번 올려주시면 또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0: 아, 네.
1: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4426님 사랑하는 딸 경아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2년 전에 난수한 수술을 받았고 하나님 시간이 지나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보이지 않아야 될 좁쌀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직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고 이것이 또 다른 질병일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 참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조직검사 받았는데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 전이 되어진 것이 아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의 가족과 그의 가정 위에 또 사랑하는 딸 위에 기쁨 소식들이 들려주시도록 도와주시고 이후에는 더 건강히 주님을 잘 섬기며 또 주님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자가 될수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4426님 사랑하는 딸을 놓고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에게 참 평안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그 힘듦의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시고 딸에게도 또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주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음에 들릴 때는 좋은 소식이 들려주시 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그렇습니다. 4426번님 목사님 기도한 대로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1351번님 안녕하세요. 혈액암이 재발되었는데 항암 치료 시작합니다. 전에 썼던 약으로 다시 한다고 합니다. 폐렴이 있습니다. 열이 많이 나서 항암치료 중단되는 일 없도록 암세포 깨끗이 사라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항암치료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주변에도 보게 되었으면 항암치료를 해서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0: 아멘.
1: 또 주님 때문에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1351님 혈액암이 재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말아야 되지만 다시 재발해서 항암치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치료가 얼마나 힘들고 버겁다라는 것을 알기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힘들어 낙심되어질 때가 있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좌절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힘주시고

0: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순간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는 항암 치료가 전에 썼던 약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어지니 지금 폐렴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열이 나서 항암 치료가 중단되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열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폐렴도 치유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암세포도 깨끗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치유를 맡기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1351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시고 치유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1351번님 힘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0: 아멘.
1: 다음 사연입니다. 3806님 지인되는 이진규, 이정원, 정현장, 박명우, 최양숙, 한근호, 문영식, 박광열, 임채영, 안경환 예수님 믿고 구원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암 투병 중입니다. 암 통증도 없어지고 암이 전이되거나 커지지 않고 다른 암도 생기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서 저의 모든 암과 암의 줄기 뿌리까지 완전 소멸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목사님.
0: 네, 힘든 가운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인들 친구들 또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분이 참 존경스럽고 또 대단하십니다.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1: 아멘.
0: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806님 사랑한 자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에서 버거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위해서 이름을 올리며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암투병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통증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그
1: 아멘.
0: 통증 가운데서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옵으며 또한 그 암이 전이 되지 않고 하나님 잘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암을 수술하지 않고도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만지심과 예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하나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올린 것처럼 암의 뿌리까지 완전히 소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1: 아멘.
0: 무엇보다도 또한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이진규, 이종원, 정현장, 박명호, 최양숙, 황군호, 문용식, 박광열, 임재영, 안경환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중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어져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들의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고 돌 같은 마음들이 눈처럼 녹아지게 하시며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 우리 3806 주님에게 은혜와 힘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3806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온전한 회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다음 사연입니다. 533번님 5333번님 자녀에게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태문을 열어주옵소서.
0: 네. 아이가 아직 안 생긴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33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결혼을 했지만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아 그 자녀에게 태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태문도 주님께서 열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한나의 태를 여시고 사라의 태를 여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딸의 태를 열으셔서 그 안에서 생명이 씨앗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귀한 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0: 주신 역사에 주시옵소서.
1: 네.
0: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한 533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하니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1: 네.
0: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감사합니다. 아멘.
0: 아멘.
1: 533번님의 자녀에게 생명의 주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다음 사연입니다. 0126님. 어머님이 한 달 전 낙상으로 수술을 9월 1일에 받습니다. 다시금 걸어서 주님 전에 나가 예배 자리에 나가게 은혜 부어 주옵소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잘 치유되어져서 또 건강히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 또 우리 0126님 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0126님 사랑하는 어머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머님이 생활하는 가운데서 한 달 전 낙상으로 떨어져 힘듦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술은 9월 1일 날 잡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 의사가 잘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또 수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해 주심으로 그 수술이 한시의 오차도 없이 잘 진행되어져서 건강이 회복되어지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 걸어서 주의 전에 나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한자가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님과 우리 0126님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정에 은혜 베푸시고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0126님 어머니께서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소망의 기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생방송이다 보니 시간 관계상 방송으로 같이 기도하지 못한 제목들은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소망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예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소재교회 방근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말씀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도 수고하셨고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1: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늘의 소망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김용환 PD 진행의 해오름교회 김순덕 권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수성로 교회는 아르스토바 합창단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의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 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고 성경학교 성탄절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 노아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창사 70주년이 된 아름다운 이 복음방송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솔직히.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0: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2: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지역 송시아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주안젤교회 강동기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심히 곤란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려움이 있는 심령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아픔이 있는 심령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산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회복과 치유와 소성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교회 교육 최일선에 있어야 할 교육 전도사가 사라지면서 교회 학교 사역 생태계가 흔들리고 열악한 처우와 과중한 사역 부담 속에 신학생들이 사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3: 장로회 신학대 청빙 게시판에는 1년 내내 교육전도사 상시 청빙 공고가 올라오고 있지만 지원자를 찾지 못해 끌어올림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목회자들은 100만 원 이하의 낮은 사례비와 장학금 부재, 그리고 지방 및 소형교회 기피 현상이 품귀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사역 중인 신대원생은 평균 3개의 사역을 맡고 있으며 25%는 5개 이상의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주일 설교 외에도 찬양 인도와 미디어 장비 관리까지 맡으면서 정작 설교를 준비할 시간조차 없다고 토로합니다. 여기에 소명의식 약화와 거주지 문제, 학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사역 대신 자유로운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신학생도 늘고 있습니다. 현장의 김동훈 전도사는 학업과 생활비, 학비를 사례비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교회의 학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역과 아르바이트 병행으로 휴식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육전도사를 단순 노동력이 아닌 목회 후보생으로 존중하는 인식 전환과 함께 학비 지원과 업무 범위 현실화 등 교단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교육 현장의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2: 부산 목회자연합이 지난 주일 부산 순복음 강변교회에서 8월 성령 세미나를 열고 성경의 문화적 맥락 이해와 한국교회 위기 극복을 위한 목회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첫 강사로 나선 최무열 전 부산장신대 총장은 성경 해석 시 이스라엘의 고대 문화와 수사학적 비유를 이해해야 본질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건재 순복음 강변교회 목사는 성도들을 향한 진정한 돌봄과 말씀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용근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는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교인의 신앙 패턴 변화를 분석하고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결합한 양날개 사역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지용근 대표는 3040 세대를 교회의 허리로 세우기 위해 관계 중심의 공동체

0: 조직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강소교회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길위의 교회가 세운 비영리 민간단체 길위의 사람들이 어제 경기도 평택 부용초등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책가방 120개와 학용품, 간식을 전달했습니다. 전교생의 44%가 다문화 가정 학생인 부용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코스트코의 물품 후원과 미 육군 제11공병대대 장병들의 봉사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미군 장병들은 교실을 찾아 영어학습과 세계 시민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길위의 사람들은 미군 장병들과 함께 10년 전부터 독거노인 지원과 야학 활동 등 지역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용준 길위의 교회 목사는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가진 것을 나누며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은평구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이 개관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지난 1년간 12,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8월 12일 개관한 역사문화관은 한국기독교 140년의 역사를 한 곳에 담아 알리고 있으며 개관 이후 250여 개 교회가 방문하고 문화유산 830여 점을 기증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 온 한국교회의 역사를 소개하기 위해 장애를 주제로 한 특별 전시와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개혁주의 목회자 교육단체 교리와 부흥이 최근 서울 예수비전교회에서 컨퍼런스를 열고 변화하는 목회 환경 속에서 성경에 충실한 설교와 목양의 회복을 다짐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3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에서 도지원 대표와 발제자들은 스코틀랜드 목회자 토마스 보스턴의 신학을 조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외형적 성공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약속을 붙들고 설교를 통한 영혼 구원, 참된 교리 바탕의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목양관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교리와 부흥은 이번 논의를 목회 현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서울 구로구에서 4주간 설교와 목양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여수와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60mm 정도로 지역에 따라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은 여전히 높겠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여수와 순천 광양에서는 높은 습도로 체감 온도가 크게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이진아였습니다. FEBC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춘원 이광수님이 그의 신실한 삶을 보고 자네 천사지? 라고 물어봤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내가 어떻게 천사일 수 있겠는가, 절대 아니라고 펄쩍 뛰었는데요. 그러자 춘원 이광수님은 천사가 아니면 바보구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장기려 박사님은 바보라고 하시면 제가 성공한 거죠 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6.25 당시 평양의대 교수였던 장 박사님은 자유를 찾아 차남과 함께 월남했고요. 이 일로 안타깝게 부인과 다른 자녀들과는 이산가족이 되고 말았죠. 장기려 박사님은 평생 혼자 살면서 극빈자, 장애인, 행녀자 등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의술을 베풀며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겸손한 마음과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오신 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 그 어떤 전도법보다도 확실한 거 아닐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 예수님의 큰 사랑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점검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은혜 대

하신 주의 사랑하심, 곧 주의 인자하심으로 바꾸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주의 은총을 베푼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주의 종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고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으면 다윗과는 다른 반응과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의 얼굴, 주의 사랑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에게 하나님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깊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깊이는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확실했습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현실보다 하나님의 은총과 인자하심이 더 현실적이고 강력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 큰 사랑 생각하시면서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받아 우리는 행복한 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수,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 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수혜되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썼다가는 혐오 표현이라고 간주되어 소송당할 수 있는 이른바 혐오 표현 금지 법안이 통과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 스웨덴에서 2004년도에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여 소송을 당하고 1심에서 징역을 언도받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아케그린 목사님인데요. 이후에 항소하여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임을 인정받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케그린 목사님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설교했다가는 소송을 저렇게 당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위축효과를 낸 사건이었다고 설명하시며 한국교회는 애초부터 이런 죄된 법들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8월 2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카페나 백화점 또 노래방이나 오락실 어느 정도 주거단지가 있는 동네라면 제법 있을 법한 많은 시설들이죠. 요즘 북한 지방에도 새로운 이런 시설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카페나 고급 식당 또 백화점은 물론이고요. 당구장이나 노래방, 전자 오락관 같은 평양에만 있던 이 시설들이 지방에도 생기고 있는 건데요. 얼핏 보면 이 지방 도시들이 밝아지고 즐길 거리가 많아진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시설을 한번 이용하려면 적어도 10달러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10달러면 일반 노동자의 한 달 월급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죠. 그래서 그림의 떡과도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한 번을 들어가 보는 것조차 어렵다고 하죠.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오해피데이 가족 여러분, 북한의 이런 변화와 발전이 일부 사람만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주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무엇보다 진리로 그 변화의 꽃이 피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도 그런 기도의 한 줄을, 소망의 한 줄을 출석 인사로 받아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OFP 데이 출발합니다.

서천에서 늘 감사함으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양평에서 오신 청취자분, 또 수원에서 그리고 아직 물러가지 않은 무더위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남북 통일을 바라면서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5342님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시면 로그인하신 후에 무료로 남기실 수가 있고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까지 함께 적어주세요. 우물정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계속해서 또 보내주고 계신데 0193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길 가장 안전하고 사랑의 방법으로 통일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문화의 일상생활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이 월등히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지방에도 이런 여가시설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곳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누리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런 시설을 한번 즐기는데 최소 10달러가 든다고 하는데 10달러가 우리가 체감하는 10달러와 북한 주민들이 체감하는 10달러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빈부격차는 더 커져만 가고 위화감은 더 조성되는 북한 땅에 그 무엇보다 복음으로 이 모든 것이 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수년 내에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이라고요. 1113님 오늘도 와주셨네요. 아멘. 이렇게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그리고 잠시 후 만나보는 한 편 차이 도전해주신 분들 가운데 또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목요일인 오늘은 한 편 차이에 이어서는 또 어제에 이은 오늘의 인터뷰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평안도에서 온 자매님과의 이야기 어제 이어서 또 함께 하는데요.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고요. 북한 땅의 모든 주민이 문화의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과천에서 기도합니다. 7191님 복음으로 통일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통일의 모습 가운데는 우리 주님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화의 혜택을 함께 웃으면서 손잡고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있겠죠. 인사 남겨주신 7192님께 오늘의 출석 인사 선물 보내드리면서요.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차이!

우물정 1069번으로 도전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천안 신방동에서 출첵하고 계시는 2523님도, 그리고 9살 딸이 요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는 6551님도. 처음에는 이 북한 소식이 그렇게

와닿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감동과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5102님도 함께 참여해 주세요.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요즘 북한의 지방에도 노래방과도 같은 오락실 같은 시설들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노래방이라는 게 참 익숙하잖아요. 근데 북한에 가서 노래방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좀 헷갈려 할 수도 있어요. 노래방을 노래방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부릅니다. 1번 화면 반주 음악실, 2번 자동 음악 봉사실, 3번 인민가요관. 어렵죠? 노래방. 아, 이거를 참 북한 말 퀴즈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항상 정말 직관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노래방을 가면은 시선을 어디에 두죠? 집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노래방을 가서의 그 우리의 방과 노래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도 가사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아무리 좋아하는 애창곡이어도 가사를 못 외워서 늘 화면을 보면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화면에는 뭐 악보도 가끔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가사도 잘 나오고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이 노래방을 북한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1번 화면 반주 음악실, 2번 자동 음악 봉사실, 3번 인민가요관. 서울에서 청취합니다. 정답은 2번이요. 봉사실을 보내주셨고요. 3번 인민가요관도 몇 분 주셨는데, 아, 이 북한이 뭐 노래방이 물론 외래어는 아니지만 영어는 아니지만 이것도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노래방을 가서 하는 그대로 풀었어요. 화면에 가사도 아주 잘 나오고요. 그 화면에 붙어있는 스피커에서 반주도 잘 나오고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이곳. 새싹회원이신 우리 0050님이 한민족인데 한 나라에서 함께 살지 못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3번을 보내주셨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는데 복음통일 되면 우리가 정말 한민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되면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 같이 뭐 노래방도 가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노래방에도 찬양이 있는 거 아시나요? 찬양 가사가 화면에 반주도 아주 잘 나오고요. 찬양도 음악이잖아요. 찬양도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방을 북한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1번 화면 반주 음악실, 2번 자동음악 봉사실, 3번 인민가요관.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늘 정답은 바로 알겠네요 하셨던 8283님 힌트를 아주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찬양 함께 하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또 OFD에서 만나보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어제 이어서 나눠봅니다. OFD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의 정답과 출석 인사는 계속 기다릴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종착 7개월 차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남한정착 7개월 차 김서영 자매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1: 네.
0: 대한민국 7개월 차의 김서영입니다. 네.
1: 우리 서영 자매님의 삶 가운데에서도 부는 너무나 따뜻한 주님과 함께한 여정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몇 차례 걸쳐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어요.
0: 네.
1: 근데 중국에서 대한민국행을 선택하고 나서
0: 네.
1: 그 이후에 그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신 거죠?
0: 아, 네.
1: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건너오시는 중에 또 다른 제3국에서 들으신 건가요?
0: 네. 네.
1: 보통 건너오실 때 교회 통해서 건너오시는 네, 많은
0: 네,
1: 분들이
0: 네.
1: 그렇게 중간에 성경 공부도 하고
0: 네.
1: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하시는데
0: 네.
1: 저는 또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거든요.
0: 네.
1: 평안북도 구성에 계셨고
0: 네.
1: 또 일을 하실 정도면은 집안 토대도 괜찮으셨을 것
0: 네.
1: 같은데
0: 네.
1: 근데 그러면은 사상교육이 어느 정도는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요.
1: 근데 그 말은 종교적인 어떤 부분들의 세뇌도 적잖게 있었을 텐데
0: 네.
1: 그럼 반감이 없으셨어요, 선생님?
0: 저는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의 이제 덤으로 제가 한국으로 떠나게 됐고 하면서
1: 네.
0: 이제 그냥 마음속에는 반감이 당연히 있었고 이제 저는 이제 안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신기한 거를 느끼게 됐고 이제 그 이제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 뭔가 이제 저한테 일리가 있고 이제 막 진리처럼 느껴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정말 수천 년이 흘러갔는데도 그 성경책이 씌워진 지 정말 오래됐잖아요.
1: 네.
0: 그랬는데도 이제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애들을 교양하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한 구 뭐든 이제 문구 하나하나가 이제 성경책에 그대로 씌워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네.
1: 근데 첫절부터 반감을 갖는 분들도 계시죠?
0: 당연하죠. 저도 반감 가졌어요.
1: 하나님이 네.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셨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공기를 지으시고 빛을 지으시고 하는 뭐 바다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0: 네.
1: 하는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 믿음이 더 깊어지시고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0: 이제 저는 생각을 처음에는 이제 뭔가 이제 거주멍 이제 신화 소설처럼 느껴졌어요.
1: 네.
0: 근데 이제 제가 약간의 신화는 이제 옛날이다 나니까 이제 뭐 단군이나 거주멍도 다 신화는 섞었잖아요.
1: 네.
0: 그랬지만 그분들이 전제했던 거는 사실이었고 그분들이 쌓은 업적은 사실이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성경에 제가 좀 더 많이 허겠던 것 같아요.
1: 이게 한 권의 역사책으로 받아들이면서
0: 네, 네.
1: 읽어가시면서
0: 네.
1: 믿어지셨군요.
0: 네, 그래요.

0: 거기서 통독도 다 시키죠?
1: 네, 맞아요.
0: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가시면서 네. 가장 뭔가 와닿았던 그리고 아니면 가장 의문이 들었던 아니면 가장 깊게 묵상했던 성경 말씀 네. 구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 제가 이제 좋고. 바로 외우지는 못하는데 이제 그게 잠언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청명한 자는 이제 바보를 다스리고 바보는 이제 청명한 자의 이제 부림을 받는다고 씌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옛날 소련이나 뭐 이제 공산주의 국가를 이제 희망했던 사람들은 네. 이제 다 똑같이 평탄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자본과 지주 뭐 이런 게 없어야 되고 이제 노동자들 다 평등하게 만들자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걸 이제 이 문구를 보면서 세상 윤리가 천태만상으로 사람이 태어났고 그중에 이제 정말 머리가 좋고 훌륭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스릴 능력과 힘을 가지고 태어난 건데 그거를 공평하게 다 때려 눕히겠다고 하니까 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0: 총명과 지혜.
1: 네, 그래요.
0: 에 대해서 다시금
1: 네.
0: 눈을 뜨게 하시는
1: 네, 네,
0: 하나님의
1: 네.
0: 역사 가운데
1: 네, 네.
0: 하나님이 더 믿어지고 그러면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1: 네.
0: 찬양으로 문을 열고 성경 네. 말씀을 나누고
1: 네.
0: 기도하고 하는데 가장 좋아했던 찬양이 있으세요?
1: 아, 은혜요.
0: 은혜.
1: 네.
0: 그 모든 것이
1: 네, 은혜. 네.
0: 모든 것이 나의 은혜였습니다.
1: 네.
0: 아, 지금까지 나눴던 자매님과의 이 간증이 네. 한 줄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1: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라오스에서 이제 약간이 그 경찰들하고 일이 생기고 죽었다 제가 경찰들한테 잡혀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빌었어요. 빌은 게 하나님 저 이렇게 가게 하려고 저 여기까지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기적같이 살아서 이제 대한민국에 오게 되고 했는데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저는 이제 너무 행복해요. 저는 옛날에 이제 부모님들이랑 이제 저를 이뻐하시고 아껴주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네. 항상 불만이 쌓여 있었어요. 만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받아하는 이 모든 걸 느끼면서 제가 생각한 게 생명이 내가 살아있는 곳이 바로 이제 행복이었고 그곳에 매일매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정말 그게 가장 행복한 거라고 느끼고 싶어요.
0: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이고
1: 네 그래요.
0: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또 마음 가운데 묵상을 하면서
1: 네.
0: 은혜임을 아는 것이 행복이고
1: 네.
0: 그렇게 행복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자매님의 네. 고백에
1: 네.
0: 저도 제가 보지 못했던 행복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시선을 갖게 되는 것
1: 네.
0: 같아요.
1: 네.
0: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발자취를 보다 보면
1: 네.
0: 정말 경이롭지 않은 부분이 참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오늘은 김서영 자매님의 여정 가운데 조각조각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줬는데
1: 네.
0: 다음 시간에 또 이곳에서 정착하시면서
1: 네.
0: 두 번의 계절을 보내시면서
1: 네.
0: 벌써 거의 1년이 채워가잖아요.
1: 네.
0: 이 시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1: 네.
0: 또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남한정착 7개월차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했던 자매님이 정말 좋아한다는 찬양으로 이어서 함께했죠. 은혜라는 찬송이었습니다. 9312님, 저도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라디오 듣는 중에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자매님과 늘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꼭 믿으세요. 언제 어느 순간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시면서 문자 남겨주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시간 함께 외치는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보다 앞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찬양의 가사가 복음 통일된 그날 우리 모두의 또 북녘 주민들의 가사가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기도의 한 줄 한 줄로도 함께해 주시고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보는 한 뼘 차이까지 정답을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뼘 차이 문제가 북한에서도 지금 하나 둘 지방에서 또 지어지고 있는 노래방이 노래방으로 부르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부르는데 무슨 표현일지예요. 1번이 화면 반주 음악실이고요. 2번이 자동음악 봉사실. 3번이 인민 가요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조금 더 받아보겠습니다. 북한에도 노래방이 있었군요 하시면서 도전을 해주셨는데 북한에서도 원래는 평양에서만 주로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었지만 보여주기식의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하나 둘 계속해서 세워가고 있다고 해요. 백화점, 카페, 식당 뭐 하나 둘 생기고 있는 와중에 복음으로 통일된 그날에는 우리도 같이 노래방 갈 날이 오겠죠? 그때는 노래방이라고도 하겠지만 요 단어도 알면 참 좋겠죠. 1번 화면 반주 음악실, 2번 자동 음악 봉사실, 3번 인민 가요관. 내 나이 60세 요즘은 노래방 가면 아는 노래가 없어서 뭘 할까 하는데 옆에서 누가 선곡하면 아 나 저 노래 아는데 요즘은 찬송가 듣기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노래방 가면 주로 이제 노래방을 굳이 가는 이유는 큰 화면에 반주가 아주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음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선곡할 노래가 없어도 인기 차트가 연령별로 있더라고요. 화면에 보면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노래방을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1번 화면 반주 음악실일까요? 2번 자동음악 봉사실일까요? 3번 인민 가요관일까요? 서울에서 출첵하시는 2019님도 북한에도 노래방이 있다니 신기하네요 하시는 우리 2178님도 정답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답을 좀 더 기다려보면서 OAP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청 차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광고집의 곡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음악실입니다. 말 그대로 화면을 보면서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음악을 즐기는 곳이라고 해서 화면 반주 음악실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노래방이 생겼다니 참 의아해하시는 분들, 놀라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오프닝에서 나눈 것처럼, 아마 중간에 들어오신 분인 것 같아요.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노래방이나 뭐 카페, 백화점 이런 데를 한번 들르는 것조차 어려운 북한 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이용하는데 최소 10달러 정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북한에서 노래방을 가면 어떤 노래를 부를지 정말 궁금합니다. 0957님, 일단 저희가 아는 노래는 아리랑은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노래방에 가면 찬양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북한의 이 화면 반주 음악실에 있는 모든 기기에 찬양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북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참 마음 아프면서도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다짐을 합니다. 5012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통닭 먹고 싶어요. 옆 가게 언니들과 함께요 하시면서 8539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옆 가게 언니분들과 함께 참여해 주세요. 문제 듣자마자 1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주차하고 답합니다. 저 너무 늦은 건가요? 날마다 극동방송 들으며 날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와, 새싹회원이신데 날마다 또 새롭게, 또 오늘도 새롭게 문자를 주셨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정답을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보내셨잖아요. 0281님 선물을 나누고요. 찬양 연습하러 가는 길입니다. 극동방송 화이팅! 정답 1번이요. 8299님. 찬양을 함께 연습할 남과 북의 그날이, 화면 반주 음악실에서 같이 찬양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우리 그렇게 출근길 함께 해주세요. 힌트 주신다고 해 많이 쓰십니다. 오늘은 제가 좀 더 직관적으로 힌트를 드렸죠. 8747님이신데 린민가요관이 더 입에 잘 붙긴 하지만 정답은 1번이 비오 하시면서, 북에서 오셨나요? 8747님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제가 다 읽지 못했어요. 방송 마치고 나서 문자를 하나하나 봐가면서 오늘 선물 받아보실 분들을 따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링크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이십니다.

무엇보다 형편에 따라 기회가 달라지는 이런 사회가 깨어지고 또 복음이 통제되는 복음을 검열하는 이 사회가 깨어지고 나눠주신 것처럼 남과 북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소망과 약속과 함께 오늘의 OF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나진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수성로 교회는 아르스토바 합창단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의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 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촌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영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2: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1: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0: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요. 어?
1: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애가 내고 내가 니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0: 하지 말어.
1: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요?
2: 좋아하지.
1: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1: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0: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1: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0: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1: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2시였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한 주를 보내다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하루가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생각했던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기다림이 필요한 순간도 있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고 오늘 고백합니다. 기쁨의 이유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목요일 우리도 잠시 주변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내게 있는 것 때문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하루,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홀리원의 음성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 위에서 그리고 그것 참이란 제목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오프닝 때도 잠깐 나눠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일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우리 일상의 삶,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찬양 속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선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두시였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참된 예배자 희주일의 음성, 그리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샤이언스의 음성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준비를 했습니다. 시편 65편 10절에서 13절 말씀.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또 해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함께 기억하면서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을 오늘도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갈궜어 밭 갈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크고 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겨.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2: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방송 가족 여러분, 혹시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피어난 아주 특별한 우정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 종군 기자였던 고 로버트 H. 모제 씨는 강원도 피라민 캠프에서 당시 15살 남짓이던 한국인 소년 킴을 만났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소년과 또 종군 기자는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사진 촬영도 했다는데요. 세월이 흘러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 로버트 P. 모제 씨가 이 소년을 꼭 찾고 싶다며 최근 국가보훈부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형제라고 말하며 꼭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해온 건데요. 1935년에서 37년 사이에 태어나 강원도 홍천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소년 김. 이 기적 같은 만남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우정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소중한 사연과 제보에 대한 안내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2시 왔습니까?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찬송의 가사처럼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송하고 찬양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삶이 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삶에 또 막혀진 담들이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굳세게 싸워 승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인정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간증인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지역과 왕들의 이름을 쭉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약 7년간의 이 정복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이 정복전쟁을 마무리하고 소위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 오늘 읽은 이 본문까지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말씀이고요. 13장부터 24장까지가 그들이 땅을 정복한 것들을 이제 분배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 정복사를 열거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의해서 패망한 나라들과 왕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가나안 문화는 대단히 찬란한 문화였어요. 발달된 문화였단 말이죠. 더욱이 군사력은 아주 최강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이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견고하고 강하던 성읍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연히 자연히 흘러간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우주와 자연과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세요. 때로는 그 운행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요인들이 많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불합리하고 나에게 고통이 따르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설령 있어서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세월들을 겪고 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 때문에 결국은 합력해서 더 큰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그 화려한 문화와 강력한 군사도요,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니까 끝나버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으면 이런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역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관이 세워지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한 사람, 그 결단한 가정, 그 결단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정복한 그 나라를 쭉 기술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더니 절대 난공불락이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 그냥 아이성을 한번 쳐봤더니 우리는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금 순종했더니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큽니다. 이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비단이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출애굽 역사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는 그 밤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사는 역사가 있었고,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른 땅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하셨고, 또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목마를 때는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셨으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발이 부르트지 않냐 뿐만 아니라 또한 신발이 헤어지지 않냐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이 이스라엘에게 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 33장에서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시작해서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정들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걸어온 모든 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의 31명들의 모든 왕들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인도하셨네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묻어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일들이 가능했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근데 이 약속이 얼마 만에 이루어졌을까요? 600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600년의 이후에 임할 응답이면 그게 응답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아야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받느냐 내 자손이 받느냐는 하등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응답하셨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라는 신앙을 가져요. 이게 우리와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내가 복받는 것을 가장 우선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내가 받든 내 자손이 받든 그것은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역사에 주관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사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실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 있을까? 두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절대 쉬운 것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가나안 동편의 두 나라, 가나안 서쪽의 31나라, 총 33나라를 그들이 정복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정복할 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따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을 무려 7년이나 치르고 나서야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래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인생의 역경을 극복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결코 평탄한 비단길은 아닐 겁니다. 고통과 두려움과 유혹과 박해를 통과해야 하는 길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여정들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비록 좁은 문일 수 있고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최후의 승리의 문에 도달할 것이고 승리의 영광을 쟁취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싸움 없이 얻은 땅도 없다. 네, 7년 동안 정복전쟁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이러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날을 휘두르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우시면 다 감옥에 갑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그 칼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싸우라신 그 싸움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싸움. 이것은 즉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악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저 사람에게 다가가가지고 내 선한 논리로 저 악한 논리를 개박살 내리라. 이게 선한 싸움일까요? 여러분 그건 절대 선한 싸움이 아니고요. 그건 폭력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선한 싸움은 절대 그런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0: 십자가로 그들을 살리셨듯이 내가 죽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 이 선한 삶이 당신이 말하고 있고 당신이 살아가는 그 삶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어야 그들이 아, 진리가 저 안에 있나? 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의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오면 기분이 좋아야 돼. 믿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져야 돼.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은 가정일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죽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 그들을 짓밟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쉬운 것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말이에요. 말을 잘못해서 깨어지는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잠깐 요약을 해보면 가나안 정복사를 일목요연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절대 쉬운 것은 없고요. 싸움 없이 얻은 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은 선한 싸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선한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지평, 지경이 넓혀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지역교회를 섬기는 여천교회 후원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광양 만나교회 김대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자, 8월 27일 목요일,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이 됩니다. 라이브로 찬양하는 시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계시는 곳에서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 예배가 지금 중단된 분들 계신다면, 예배가 좀 소홀하다, 방학이다, 방황이다, 이런 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시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예배,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여러분 라디오를 듣고 있는 그 자리, 혹시 핸드폰으로 어플로 듣고 계시는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듣는 시간, 듣는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네,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기도도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새끼라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우리 예배자들과 함께 라이브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 빼고요. 여러분 문자 주실 분 그리고 어플 메시지 주실 분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계시는 은혜 보내주십시오.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습니다. 이 곡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싶다 하시는 분 여러분의 찬양 인생 찬양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샵 1069 우물정 1069 서울국정방송 수신문자로 전국 어디서나 이쪽으로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어플 무료 메시지 여러분께서 앱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고현교회 김진희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자, 우리 권사님. 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직도 여름인 것 같죠?
1: 네. 아직도
0: 더워요.
1: 더워요.
0: 그래도 잘 버티고 잘 지내고 계시죠?
1: 네, 네.
0: 자, 오늘 또 김진희 집사님도 또 어렵게 얘가 지금 셋이어가지고 막내가 12개월? 예. 네, 12개월 좀 넘긴 우리 아들을 데리고 지금 방송국에 와가지고 방송국 안에서 지금 어디선가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김단, 아, 잘 놀고 있는 김단. 예. 네, 우리 또 봐주시는 분 너무 감사하고 우리 남편도 감사하고. 자, 김세희 권사님. 네. 오늘 첫 곡 어떤 곡 가지고 오셨어요?
1: 네, 찬송가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양 선곡해 봤습니다.
0: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 예, 저도 참 좋아하는 아주 좋은 찬송가인데 혹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요? 시청하신?
1: 요즘에 좀 주변에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 얘기를 최근 들어 좀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도를 하다가 우리 앞길을 참 알 수가 없는데 이 가사 중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0: 네네.
1: 아, 하나님께 위로 받으면 아래 가사처럼 만사 형통하리라. 뭐 일이 다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런 의미보다는 그 위로 받은 자로서의 그런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좀 얘기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0: 네네.
1: 오늘 이 방송 듣고 계신 힘든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0: 네네.
1: 위로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0: 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같이 함께 잠깐 운전하시는 분만 빼고요. 잠깐 눈 감고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하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 연약함 아시는 주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멘. 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돈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껏 위로받으려고 몸부림칠 때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만사 형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줄 믿사오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0: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아, 이 곡이 참 애창곡이라고 5376번님 어플로 듣고 계시면서 메시지 주셨네요. 힘들 때마다 듣고 부르면 힘이 나는 찬양 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숲에서 세상 근심 다 내려놓고 평온하길 기도하며 이렇게 지금 찬양 올려드리고 계시네요. 광양에서 2483번님, 경기도 양평에서 9507번님 듣고 계십니다. 권수만 전파 선교사님 새끼라를 즐겨 들으신다고요. 참 방학생들이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참 기뻐하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5765번님도 오셨네요.
1: 지금 친정아버지께서 임종을 앞두고 계십니다. 2주 전 뇌졸중 진단 받으셨는데

0: 치료 중 폐암이 발견되었고 지금 어제부터 갑자기 폐렴이 발병되어서 곧 천국으로 가실 듯 합니다. 그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계셨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평안 주시길 기도드리며 감사위에 감사라는 찬양 계속 부르게 하시네요.
1: 자, 우리 친정아버지 임종 앞두고 계시는데 같이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샵 1069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고 여러분의 신청곡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건반으로 함께 하시는 김진아 집사님이 선곡한 곡은 바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인데 우리 집사님 덕분에 예전에 저도 많이 들었고 불렀던 찬양인데 방송에서도 이 음원을 제가 예전에는 많이 틀었었는데 요즘 좀 오래간만이에요 너무. 그래서 좀 우리에게 늘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찬양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이렇게 흘러가는 가사의 고백이거든요. 우리 김진아 집사님의 우리 건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후반부에는 또 우리 권사님과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0: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과 또 건반의 고현교회 김진희 집사님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지금 시원한 비가 내리나 봐요. 0850번님, 6753번님 잠깐 신호 대기 중에 문자하셨고요. 살아오면서 외롭고 힘들 때마다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마음이 평안입니다. 평안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받고 계시는 은혜 그리고 여러분의 신청곡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시고 아니면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플 무료 메시지로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찬양하는 이 시간이 잘 좋아요 라고 이렇게 앱으로 629390번님 듣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의 신청곡들이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적이 있대요. 9371번님이 보라 너희는 아까 그 찬양 너무 감동돼서 한참 예전에 많이 불렀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보라너인 네. 김진아 집사님을 이 곡을 어떻게 하실까. 상당히 예전 곡이거든요.
1: 네, 옛날 곡인데.
0: 자, 그리고 말씀 앞에서 3773번님 신청하셨는데 우리 김세희 권사님께서 예전에 선곡했던 곡이어서
1: 맨 처음에
0: 불렀던 곡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이 곡 저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면서 항상 즐겨 듣고 계신다는 7847번님 부산 세계로교회 김진영 장로님이시네요. 주님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남대문에서 듣고 계시고 서천에서도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린다고 이렇게 어플로 듣고 계시는 4614번이 모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께 우리가 홀로 섭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곡 함께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우리가 소리 내어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말씀 앞에서 우리 김세희 권사님께서 열창을 해주셨습니다. 예. 와, 이 참 어려운 곡이네요.
1: 예.
0: 저는 갑자기 찬양하다가 뭐 먹은 것도 아닌데 뭐 거, 목에 막 뭐 걸려가지고.
1: 저도. 네. 예,
0: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0: 갑자기 기침을 해가지고. 이 신성한 시간에. 예. 어, 참 이 가사도 너무 귀하고 좋네요.
1: 네.
0: 일어나라. 아,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1: 부를 때마다 아, 울컥울컥합니다.
0: 그러니까요.
1: 정말.
0: 여러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딱 한 사람 찾잖아요.
1: 네.
0: 그 말씀에 복종하라. 아, 전 이런 가사도 다 오고요. 그 말씀에 생명을 건 자, 운명을 거는 자, 이 가사에 전율이 전해져 온다고. 4605번님 이렇게 또 사연을 주셨습니다. 전에 방송에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 곡조 있는 설교라고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찬양을 설교처럼 의미를 되새기며 듣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905093번님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습니다. 앱으로 듣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부천에서 택배일 하시면서 항상 감사하며 잘 듣고 계신다고. PD님이 저랑 비슷한 세대인 것 같아서 친근해요 라고. 예. 그러게요. 어떤 세대일지 저도 궁금합니다.
1: 확인은 하지 마세요.
0: 가끔 이렇게 저를 실제로 보시는 분들이 이게 아닌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좀 뭐 상상은 자유롭게. 자, 2110번님 아무튼 반갑습니다. 보니까는요 아까 요게벳의 노래를 신청한 분이 계세요.
1: 네.
0: 지금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지금 삶을 살고 계시네요. 또 어렵게 아이를 지금 키우고 계시는 분이신데
1: 밑에 봤나요? 네.
0: 갑자기 지금 문자가 막 많이 와가지고 헷갈립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튼 제가 아까 봤어요. 아, 1915번님이네요. 지난 가을에 참 어려움을 겪으셨네요. 좀 아이들과 함께 어렵게

0: 삶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요게벳의 노래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모세 엄마의 노래죠. 모세를 정말 내 뼈를 깎는 마음으로 그 나일강인가요? 이렇게 갈대상자에다가 보내면서 고백했던 곡을 만든 곡인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너의 삶을 드린다라고 고백하는 엄마들이 이거 부르면서 많이 울어요.
1: 저 지금 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우리 김세희 권사님 벌써부터 우실 것 같은데, 아들이 있으시죠?
1: 네. 예.
0: 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시죠. 우리 김진아 집사님도 건반하시면서 많이 우시겠네. 예.

0: 아멘.
1: 아멘. 요괴뱃의 노래, 우리 김세희 원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눈물로 같이 찬양하면서 아니면 듣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같이 부르진 않았지만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아이들 생각하면서 항상 맡긴다고 하면서 맡기지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요괴뱃의 노래 함께 찬양했습니다. 아까 신청하신 분 힘내세요. 1915번님, 3643번님, 저도 요괴뱃의 노래 임신 때 엄청 듣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이렇게 아이고 막내 생각하면 눈물 나요 뭐 이렇게. 17개월 딸아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곡을 들으면 주의 손에 맡긴다고 기도한다 하시지만 저는

헤어짐에 가슴 찢어지는 엄마의 마음에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픈 곡이라고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손자를 둔 나이지만 이 찬양 들으면 믿음의 어머니 따뜻한 사랑이 전해져 온다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양한 찬양들이 신청이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0716번님을 비롯해서 아까 이 곡 신청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악보가 있는데 어떤 게 편하실지. 예.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님 처음 믿고 가정에서 많이 찬양했던 곡이라고 우리 0716번님께서 앱으로 지금 듣고 계시는데요. 이게 참 저희도 가정예배를 가끔 드리면 꼭 이 곡을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아이들도 잘 부르더라고요. 예. 어르신들도 참 좋아하고 예수 사랑하심은 그 곡과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을 풀었네. 여러분 함께 고백하시죠.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 3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회 김진희 집사님과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송가가 참 좋아요. 3313번님 오늘 새싹 처음 오셨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함께 계셔주시고 나를 아시고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부르니까 더 은혜가 된다고 2534번님 감사합니다. 예, 이러면 제가 힘이 되죠. 예, 김세희 권사님만 부르면은 그 음원 틀어놓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도 같이 부르시라고 저도 이렇게 같이 좀 부르고 있습니다. 2186번님 오셨네요.

0: 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미국으로 시집 가버린 딸을 축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딸의 인생을 맡깁니다.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에 더 은혜가 더해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 청취자분들이 우리 김세희 권사님의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0: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저도 공감합니다. 목소리가 따뜻해요. 우리 권사님이.
0: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1: 아멘.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맡겨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고 4614번님도 오셨습니다. 11월 8일에 결혼하는 예비신랑인 1176번님. 앞으로 부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는 마음을 담아 사연을 보내신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극동방송은 나의 힘입니다 하고 3998번님도 이렇게 또 오셨어요. 찬송의 큰 은혜를 받고 있고 삶의 고난의 무게가 크게 느껴지는 요즘, 고난이 축복이라 하지만 그 말씀에 위안을 주시옵소서. 영국에 취업 준비 중인 딸 취업문 활짝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의 신청곡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했는데 또 제가 놓쳤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제 라디오 앱에 정말 단골 신청곡입니다. 단골 신청곡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라. 나를 보면 절망이나 하나님을 보면 소망입니다. 아버지 임종 사연 마음 아프게 하네요. 저 또한 훗날 만날 아버지 어머니와의 이별에 의연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 땅에서 천국 맛보면서 평안 누리시길 소망한다고 3874번님도 신청하셨고요. 앞서 또 신청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0: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했습니다. 아까 보니까는요, 0723번님도 이 곡을 신청하셨었네요. 우리 권사님 목소리 너무 아름답다고 이렇게 또 사연 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감사하다고, 새깨라를 듣는 우리 교인들이 피디님의 전도 실력에 늘 감탄하며 우리도 좀 배워서 전도하자라고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늘 애쓰시는 거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뭐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방송의 힘을, 총 연출 그분의 힘을 빌려가지고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따로 그런 게 없습니다. 예, 4338번님 아무튼 감사해요. 찬양이 많아서 또 골라가지고 막 이렇게 늘 차 안에서 듣다가 방 안에서 들으니까 참 감격이라고 6147번님도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포항인데 지금 천둥 치고 있대요. 그렇구나. 아까 우리 권사님 어떤 거였죠?
1: 더 아래 아까 올려주신 분인데요.
0: 위로 아래로?
1: 네, 아래로.
0: 아래로?
1: 네네.
0: 여긴 것 같은데 맞나요?
1: 이거 다른 분이시긴
0: 가까운
1: 한데요?
0: 지인이 암투병 중에 있다고 고쳐주실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이렇게 주셨고, 또 예, 이분이신가 봐요?
1: 아까 항암 치료하신다는 분이 또 계셨거든요.
0: 뇌출혈. 이분은 이제 뇌출혈로 누워지시는 엄마.
1: 지금 병상에서 듣고 있다고 하신 분.
0: 병상에서 듣고
1: 네,
0: 계시는
1: 분. 552 하나 하셨던가? 제가 아까 봤는데.
0: 그렇구나.
1: 네.
0: 금방 우리 엄마가 뇌출혈로 누워 계신다는 분도 그렇고, 이분의 신청곡이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도 은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분들,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일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 시간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 고백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권사님께서 세상에 그 어떤 악기보다 더 좋은 목소리 은사 받으셨네요라고 이렇게 또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1: 세상에.
0: 새벽
1: 감사합니다.
0: 기도에서 시편 말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는 말씀을 듣고 울컥 눈물을 흘렸다고요. 지금 라디오 앱에 너무 위로가 된다고 0191번인 이렇게 오셨습니다. 늘 애청하는 우리 남편 이 시간 눈물 흘리면서 듣고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또 오셨어요. 요즘 삶의 여러 무게들로 인해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데 아이들에게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고 약한 모습 보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데 찬양으로 은혜 받고 계시는군요. 내 힘으로 부족하지만 내가 약할 때 주님의 완벽한 은혜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8503번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 오늘 여러분의 아픔과 또 슬픔 기도 제목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완산교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 김진아 집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저는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자,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전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산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순천 왕지감리교회 최범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은총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 5절까지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믿으니라.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아브람, 아브라함, 아브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적이 언제인가?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기억이 확실한가? 언제 오셨고 어디에 있을 때 오셨고 어떻게 오셨으며 무슨 상황에서 오셨는가? 그리고 오셔서 무엇을 내게 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기억과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날마다 기다린다고 하면 그는 참 은혜의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다. 17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성경을 읽은 것처럼 아주 놀랍고 은혜로운 일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내게도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 17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5세에 세상을 떠났던 것을 고려하면 99세는 아브라함의 중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년기가 아주 팔팔할 때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중년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이 없을 때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아브라함의 나이 99된 그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와 같았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9세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의 나이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 120, 130세의 수명을 자랑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익히 보지 않습니까? 80이 넘어가고 90이 넘어가면 그렇게 무엇인가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육체의 사람은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죽은 자와 다름 없을 때에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어지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기 전 아브라함과 찾아오시고 난 후 아브라함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로 하나님께서 오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기억이 있는가?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99세 포기하는 아브라함인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셔야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하신 첫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첫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86세에 그가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었고 13년의 공백이 지난 99대

0: 되었을 때에,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그리고 그의 인생을 다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간 잘 지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나타내십니다. 첫 마디를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셔서 의미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잉태할 힘을 잃어버린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야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오셔야 아브라함이 될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오늘로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력하기 짝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지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만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신과만 말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 신과만 말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전에는 약속의 아들을 말씀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그의 믿음은 바뀌어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욥에 관하여서 그렇게 기록된 시가 있습니다. 욥은 모른다. 신이 하필이면 왜 그를 선택했는지. 욥은 벗들에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오로지 신하고 돼야 하고 싶을 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말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과만 대화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순천 왕지감리교회 최범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4-8891번, 061-724-8891번, 순천 왕지감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요엘 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검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 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서 2장입니다. 임박한 재앙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시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지나간 메뚜기 재앙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심판의 도래를 경고합니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더 나아가 신약시대에 있을 성령 감림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 메뚜기 재앙과 이방을 침입으로 인한 심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 간곡

가족하고 결혼한 어조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7절 회개를 통해 주어지는 축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2절 성령 강림과 성도들의 구원을 약속합니다. 심판의 필연성과 신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된 구원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과거에 벌어진 자연재해를 가지고 가까운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이 말 사건의 예표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엘은 메뚜기 떼와 아수르 군대의 침입의 유사성을 매우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8절과 29절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진노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이라고 예언한 데 반하여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피보다 더욱 풍성하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며 빽빽하고 구름이 낀 날이며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심히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심판의 날만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우주를 징조를 통해서 수반되고 있는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얼마든지 은총과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1절에서 17절 심판의 경고와 회개에 촉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메뚜기 재앙을 여호와의 날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 다가올 북방군대의 침입을 메뚜기 재앙에 비유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 백성들이 범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은 대단히 섬세하고 치밀한 묘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엘은 문학적 표현을 동원하여 메뚜기 떼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18절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13절 인내와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 12절과 13절 진실로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신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캄캄하며 침울한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심판의 날로서 빽빽한 구름이 낀 어두운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이날의 시온의 아름다움은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해 폐허로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사는 자는 심판의 날이 오면 순식간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애지중지하던 소유물과 재물도 모두 사라져버릴 겁니다. 우리는 전도의 기회가 완전히 상실되기 전에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영혼을 구원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둘째 4절에서 9절 비 오는 날에는 메뚜기 떼와 군대의 이중 비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뚜기 떼는 이전에도 말떼처럼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 훈련받은 기병처럼 민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그 모양도 말과 유사했습니다. 이는 접근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는 다가올 군대의 확실한 승리를 예언하면서 그 군대의 지휘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12절에서 17절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으므로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았던 요엘은 백성들에게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비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태도를 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마음을 바꾸십니다. 뜻을 돌이켜 금했던 축복을 내리시고 다시 토지를 비옥하게 해 주실 겁니다. 둘째 18절에서 32절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의 강림입니다. 미래의 임할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8절 백성들이 회개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면 긍휼을 베푸십니다. 19절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가나안 땅이나 생축이나 시온이 다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20절 침입해오는 적군을 쫓아버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3절 변화나 기쁨을 공급해 주시고

0: 26절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24절 25절 때마다 먹을 것을 마련하시고 풍부하게 공급하심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은 백성들이 회개할 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가 메뚜기 재앙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육적 영적 생활이 윤택하도록 하십니다. 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방 민족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다 북편 군대를 떠나게 하십니다. 둘째 21절에서 27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땅과 들짐승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진 첫 번째 대상은 많은 고통을 받았던 땅입니다. 두 번째 위로의 대상은 22절 들짐승입니다. 세 번째 위로의 대상은 23절에서 27절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23절 시온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됩니다. 24절과 25절 제사를 다시 드리게 됩니다. 풍족한 비를 통해 생필품이 넘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해 주실 겁니다. 19절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혹독한 재앙으로 인해 소멸된 산물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의 회개는 온 우주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셋째 28절에서 31절 종말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징벌의 시대를 지나면 미래의 성령을 약속된 비보다 풍성하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 성령 강림은 특정한 대상이 아닌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초자연적 개입의 증표로서 자연계에 속한 이상 모든 것을 수반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둘째,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놓칠 때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셋째, 성령의 은혜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넷째,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강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나 위에는 정반대의 문을 엽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깊이 아파본 사람이라고 말이죠. 치유의 기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치유의 존재를 묻습니다. 우리는 전문가를 원합니다.

눈물 없는 지도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한다면 그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원 밖에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먼저 그들의 상처 속으로 들어가셨지요. 그리고 그 상처를 자기 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기독교는 고통을 설명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김현진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마라나타가 노래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권력으로 바꾸지도 마십시오. 상처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상처는 흉터가 되고 흉터는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오늘날 지도자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동행자는 드물어 갑니다. 사람들은 정답보다 이해를 갈망하지요. 설명보다 공감을 원합니다. 설교보다 함께 울어줄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리컬러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고 가이 펜로드의 오 놀라운 구세주,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문용택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외롭습니다. 바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의 약함을 감추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성공을 연기하는 무대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면은 박수를 받지만 영혼은 죽고 맙니다. 치유의 시작은 아주 단순한 곳에서 찾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고 진실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감추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 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에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0: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방학의 한가운데이자 무더위 속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며 지친 마음을 새롭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바를 다시 다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지식보다 경험이 더 깊은 배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찬양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시간 속에서 자녀들은 공동체를 품는 사랑과 나누는 삶을 배워갑니다. 미래를 이끌 인재는 많이 아는 사람에 머물지 않습니다. 배려할 줄 알고 함께 성장할 줄 알며 자기 돌봄을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8월 우리 가정에 사랑과 희망이 넘쳐나고 미래를 이끌 다음 세대가 믿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순천 엘림 교회 이호현 집사님의 낭독입니다.
1: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저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0: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환희를 갖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여수성결교회 한기형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구원에 대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구원은 아주 쉽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화된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 훨씬 더 깊고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은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과 희생은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바로 자기 부인과 순종,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이 아니면 닫힌 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척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 하는 신앙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습관은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좁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좁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을 거부하면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헌신보다는 복만을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편안하고 즐겁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심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고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넓은 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좁은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삶,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뜻대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구원의 삶을 자동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늦게 믿어도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을 믿는 길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이미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걷는 좁은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지금은 신앙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드릴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남동부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고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이고 극종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1일 체험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수성로 교회는 아르스노바 합창단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의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 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촌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영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새의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돈은 가짜 주인입니다. 우리를 속여요. 거짓된 만족으로 이끈다는 거.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행복, 돈으로 행복보다 행복해, 불행해진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 돈은 행복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환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그렇게 거짓된 속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뭐 늘 듣던 얘기잖아요. 돈으로 하우스는 사요. 아파트는 사요. 근데 홈은, 스위트 홈은 살 수가 없어. 침대는 사요. 물침대. 잠은 살 수가 없어요. 스윗한 이 잠을 잘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너가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다는 안 된다.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 이게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과제.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염려하지 말라. 이게 세 번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그게 25절과 31절, 34절에 명령형입니다. 이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염려의 근원적인 원인을 지금 설명해요.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먹기 위해서 사느냐는 거예요. 몸만 건강하면 되냐는 거죠. 주님은 중요한 주제를 던지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바둥된다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너무 하락시키는 거예요. 먹는 문제 중요합니다. 먹는 문제, 생존 중요해요. 그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에만 매여 산다면 동물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되냐는 거예요. 먹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 파묻혀 살다 보면요, 내가 뭘 위해 사는지를 놓쳐버려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가 왜 사는지, 뭘 위해 사는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냥 돈 벌고 돈 하다 보니까 이 돈이요, 여러분,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알 길이 없어요. 내가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염려는 쌓이죠, 뭐.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선과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왜 사는지, 삶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목적, 생명을 주신 이유.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단순히 감정적 문제가 아닙니다. 신자는 먹고 마시고 입는 옷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존재라는 걸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32절 보십시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늘 아버지는 그 자녀들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봐주신다고 얘기해요? 오늘 26절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래서 이 보라는 무심코 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라는 말은 consider, 영어 단어로 보면 consider, 세심하게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이 농사도 안 짓고 창고도 없고 그런데 다 그죠? 요즘 보니까 해운대 저쪽에 보니까 뭐 중국 관광객들이 막 새우깡 주니까 막 크으 오는데 그거 새우깡 안 먹어도 먹을 게 많은데 여기 누가 기르신다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새들을 기르신다는 거예요. 새들이 그냥 살아가는 게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드레베카바를 보라는 거예요. 28절 29절에서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드레베카바가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 같지 않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멋있는 옷을 입었겠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 아무리 옷을 멋지게 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여러분, 꽃들이, 그죠? 꽃들이 무슨, 꽃들은 여러분, 백화점 갈 일이 없어요. 너무 멋있어. 그 존재 자체로 너무 멋있어요. 근데 누가 먹여요?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30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와,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눈에 번쩍 들어오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야, 이 하물며는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이래도 안 믿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믿나? 이해 못해? 그러면 진짜 질이 안 좋다. 이런 뜻이 좀 있어요, 이 안에. 내가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할 말이 없어.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아니, 내일 그냥 아궁에 던지는 돌풍도 하나님이 책임지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반복입니다, 반복. 새들 걱정하지 않습니다. 드레베카파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봄에 피는 개나리를 보면 개나리 색깔이, 오늘 애들 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개나리 보세요. 그 봄에 나오는 생노란 고구마. 여러분, 개나리가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개나리가 걱정하면 그 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똥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의 문화로 치면 강아지로 좀 예를 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하나 사서 데려고 와서 기르겠다고 그런다면 얼마나 많이 애정을

가지고 온갖 뭐 밥은 먹을 거는 충분하게 준비하고 뭐 요즘 보면 뭐 이 슈퍼에도 그냥 강아지 용 뭐 용품이 얼마나 많아요. 애견샵에 가면 온갖 뭐 장신구가 있고요. 간식도 다 제공하고 그 강아지 하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요즘 뭐 유모차도 있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뭐 유모차인데 너무 삐까번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있나 하고 봤더니 야옹 이런데 뭐 야옹이 아니고 멍 했는데 오 너무 멋있던 거예요. 그 주인이 얼마나 그 강아지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지. 그렇다면 하물며 그 집의 아이는 여기 좀 더 와닿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하는 거, 인간 존재의 위대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세상에 내버려진,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물며 너일까 보냐, 반문하고 또 반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세상이 뭐예요? 우리 이런 걸 다 뒤집어 놔버렸어요. 우리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죽도록 일을 하고 생산하고 번 돈으로 소비하고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생산을 해야 되고 생산을 하다 보니 또 그 번 돈으로 소비하고 그러다가 정작 자기 자신이 소비되어서 가는 이 메커니즘. 주님은 제자들에게 책망하세요. 믿음의 작은 자들아, 염려는 믿음의 문제예요.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염려가 찾아와요. 믿음과 염려의 역학관계입니다. 믿음과 염려는 공존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은 이방인의 삶이요. 그들은 늘 염려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일상은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게 염려가 되죠. 그런데 왜 제자들이 염려합니까? 그들은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염려가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음과 싸워서 염려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세요. 믿음이 염려를 제거해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시선을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거,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의 문제와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난 다음에 완전히 맡겼다는 게 나에게 어떤 정상으로 나타나요? 평안이 찾아와요. 근데 맡겼는데도 염려가 돼? 그건 맡긴 게 아닙니다. 금요 철학 때 보니까 다 맡기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막 아멘. 그리고 평안하십니까? 평안합니다. 갈 때 보니까 다시 막 다 주스 담아가지고 염려거리 다 주더라고요.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자, 여러분 34절을 보면 이 염려로부터 해방하는 진정한 길이 33절에 있습니다. 오늘 키가 되는 구절이죠 여러분. 저는 이 33절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메일도 이 넘버입니다. 633입니다. 저 이름은 다 아시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재미없게 읽으면 안 되고요. 굉장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딱딱 센텐스에 힘을 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반전이 여기에서 일어나요. 이 33절이 보배예요. 보배.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다 귀하지만 이 구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을 붙잡고 살면 삶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결단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소설, 새로운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33절을 형광색으로 쫙 꺼세요. 그 위에 별표를 다 붙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왜 밥을 먹어야 합니까? 먹을 걸 구해야죠. 그러나 그게 우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것만 구해보세요. 평생 쫓겨다니다가 결론이 안 나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게 있다. 먼저가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는 프라이오리티예요.

이 안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면 완전히 인생이 엉켜요, 엉켜. 오늘 이 신세를 확실하게 지키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꾼.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에만 얽혀있으면 그 생존의 문제가 우리를 놓아주지를 않아요. 안 놓아줘요, 안 놓아줘요.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이 물질주의의 영향을 벗어난다. 어떻게 해요? 못해요, 여러분. 교회 문만 열고 나가도 이 물질주의의 이 거대한 파도가 나를 뒤집어 엎는데 무슨 제조로 이겨요, 여러분? 근데 이 33절이 길이에요. 마스터 키와 같은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열차를 갈아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목표가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관심의 이동을 해야 돼요. 중심 이동을 해야 돼요. 염려를 이기는 근본적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거기에 매달려 살아갔던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삶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첫 자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여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거. 여기에 핵심 모든 걸 초점을 맞추면 다른 거는 부차적인 거라. 따라오는 거, 따라오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건 따라오는 거란 말이죠. 이게 주님이 보장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돈을 쫓고 나의 필요와 욕망을 쫓아가면 길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만든 공허를 자기가 채울 수 있어요? 못 채워요. 여러분, 이 생을 이끌어가는 핵심적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뜬 자여 영원의 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통치가 일어났습니다. 그토록은 세상이 좋아 보이지만 따라가 보세요. 결국은 허무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그는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기름진 땅을 쫓아갔어요.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결국 그 땅은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떡이 필요하지만 떡만 구하면 떡의 배신을 경험합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새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선택과 결정입니다. 우리의 삶은 능력이나 배경보다 지금 선택하는 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종착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3절은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 그 삶을 살면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푸는 게 아니라 그분이 풀어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33절에 이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형 명령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현재형 명령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하라라고 할 때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continuous 끊임없이 추구하라는 거예요. 대충 구하고 끝내버리라는 게 아니라 구했다가 말았다가 아니고 한 번씩 부흥해 받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 속에 끊임없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의를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매달려 왔습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터닝을 하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오랫동안 재물에 초점을 맞추고 살던 사람에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모시고 섬겨야 할 주인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여야 합니다. 최우선의 가치도 하나여야 돼요. 물질이 궁극적 가치가 될 수가 없어요. 초월적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 가치를 위해 살 때 물질은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도구지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목적이 되면 인생은 이제 비인간화 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자도 그 길로 가면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돈이 주인 노릇하면 그 주인이 돈이 우리를 어디로 들어갈지 노바디 노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선명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 신앙은 선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6장 33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의 압력으로부터 내가 이겨내려고 하면 명료한 분별력을 가지고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 33절

점점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확장되는 것,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경제활동, 사회활동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 공의가 드러나는 것.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면 여러분 공의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라고 여기니까. 여러분 얼마나 돈을 버느냐보다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사업을 한다면 폭리를 취하지 않고 정직한 거래를 하고 피고용인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고 피고용인이라면 성실하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그게 의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언제나 양심에 끄리낌이 없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탄을 받지 않아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 돈을 버는 과정도 정당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돈을 번 사람들은요 돈을 이상하게 써요.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냥 돈도 그냥 막 쎄 나가요. 자기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게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돈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물질이 복음을 위해 기꺼이 사용되고 물질을 구할 때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어야 되는 거죠. 물질이 아니에요. 싱글 포커스 하나님. 그래서 돈과 영성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영성이 없는데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신 못 차립니다. 돈이 주어져도 흔들림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흔들림이 않을 수 있다면 그건 영성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 헷가닥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저 보십시오, 내가 헷가닥하는 거. 헷가닥합니다. 여러분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쓰면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돈 섬섬이를 보면 그가 누구인가 보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 되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뭐 강도짓하고 그것도 악인데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악인지요. 그냥 악이 아니고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얘기해 주시라. 하나님을 우선 원리에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면 다른 건 따라온다는 거. 삶의 클래스가 달라져요. 이런 본문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로 묘사합니다. 주기도에서 들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아버지예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선하신 하늘의 아버지. 그래서 이런 복음, 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속 단어를 써요. 다른 데서보다 굉장히 아버지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우리의 대디라는 말이죠. 아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분을 진짜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흔들림 없이 그분의 나라와 의를 추구할 때 이 모든 것 다해 주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개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걸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여러분 오늘 수영도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기도의 사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조지 물러, 이름 친구 영국 위에 가면 이 브리스톨이라는 그 도시에 어마어마한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엄청난 고아 사역을 했는데요. 어디서 필요를 채워요 여러분? 조지 물러는요 누구에게도 그 많은 고아들을 먹이는데 한 번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매일 아침에 고아들 수백 명 먹일 양식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전화를 해요? 유력한 사람을 만나요? 캠페인을 벌려요?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아이들이 먹일 빵이 없습니다. 빵을 주십시오. 새벽에 아침에 집 앞에 나가니까 누가 트럭으로 빵을 막 쏟아놨어. 오직 기도로, 오직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OMF 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도, 내가 아무리 선교하면서 힘들어도 누구에게도 내가 손을 벌리지 않는다. 그게 OMF예요. 웨이크 선교도 마찬가지. 힌트도 주지 않는다. 내가 조금이라도 힘든 것 같은 힌트를 주면 그 사람이 알아볼까 봐 힌트도 주지 않는다. 어필도 하지 않는다. 에스크 구하지도 않는다. 오직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자꾸 사람에게 손 내미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그 거지예요. 그게 고아예요. 고아. 고아의 영.

0: 있어서 그래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을 의지하고, 돈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누구를 만나면 이게 도움이 될까? 그게 다 거지연성이고 고아의 영성이에요. 도움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가야 돼? 우리 대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제가 호주에서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전에는 목사였는데 이게 열하게 경험 못해서. 그런데 막 나라를 떠나가지고 막 오지에 막 있다 보니까 이거 경험하게 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인하세요. 처세술로 살지 마세요. 눈치껏 하지 마세요. 이중플레이 하지 마세요. 안 되면 하나님 안 주시면 난 딴 데 있습니다. 원카드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카드가 없어야 돼요. 난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난 굶어 죽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많이 주면 뭐 좋고, 안 줘도 좋고, 조금 주면 조금 먹고, 안 주면 계속 굶고, 계속 굶으라 하면 계속 굶고, 그렇게 굶다가 죽으라 그러면 또 죽고,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거 경험해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눈치껏 살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다고 선명한 사심 없이 내 욕심을,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하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의 비즈니스는 없어요. 내가 무슨 직업을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 살면 다른 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이 9절 33절의 말씀이에요. 너의 비즈니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 비즈니스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의심이 안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뭐 이러다가 주시면 막 그냥 삥땅을 하고 자기 목적과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속으셨어요. 나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고령화돼서 노후에 뭐 얼마나 돈을 준비하면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살까요? Never.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숨지는 숨 거두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야 할 이유, 가치,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 그 역할,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요, 다 주시고 싶어요. 다 주세요. 필요한 것 다 주세요. 필요가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선한 목표를 가지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프리존, 염려 프리존에 살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풍성하게,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인생에 날마다 갈수록 더 부유하고 풍성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쏟아져 나오는, 돈은 결코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않아요. 그 돈의 염려로부터 빠져나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추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0-4500번 부산 수영로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현대인들의 소망은 행복한 삶이죠. 행복이 지상 최상의 가치고요. 그래서 저마다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7가지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현재 자신의 상태에 만족스러울 때. 둘째, 내 힘으로 무언가 성취했다고 느낄 때. 셋째,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느낌이 들 때. 넷째, 고통에 초연한 듯한 상태일 때. 다섯째,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자유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 때. 여섯째, 스트레스와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일곱째, 세상에 인정을 받고 있을 때.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어느 것 하나 행복감을 주지 않는 것은 없죠. 모두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의 조건들입니다. 근데요, 이게 죄를 짓기 직전의 상태라고 하네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매우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지적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낸 행복의 느낌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 이 착각을 주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죠.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행복은 오히려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에는 미치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있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이 행복이 이 저녁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니의 행복 함께 들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감도 참 달콤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또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주는 행복감은 일시적이죠. 그리고 잠깐 행복하다가도 더 큰 허무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 기쁨, 행복을 바닷물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해지는 바닷물이요. 오직 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받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또 사용하는 법을 날마다 배워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8월 27일 목요일이고요. 매주 목요일은 바이블 아침반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광양동신교회 박진홍 목사님과 잠시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에서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도서출판 토기장이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 K뷰티를 선도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시길 소망합니다.

0: QM 코러스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하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듣고 계시는데요. 자, 바이블 아침반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양동신교회 박진홍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신교회 박진홍 목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와, 목사님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여름 지나고 이렇게 뵙는 건데요. 지난 여름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네, 아무래도 교회는 이 여름이요, 한 해 네. 농사의 반을 또 결정하다 보니까
0: 그렇죠.
1: 특별히 다음 세대의 사역을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여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아직 더위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제 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교회는 가을에 또 더 바쁘죠.
1: 네, 그런데 이 여름에 씨를 잘 뿌려놔야죠.
0: 네.
1: 가을에 거둘 것이 있는 것 같지요. 그래서 올해 또 덥기는 했지만 네. 또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열심히 씨를 뿌려서 올 가을에는 또 하나님이 주실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열심히 뿌린 그 씨앗들이 어떻게 결실을 또 맺게 되는지 보게 되는 또 그런 기쁨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자, 바이블 나침반 오늘 우리 박진홍 목사님과 함께 하는데요. 박진홍 목사님과는 지난 시간에 룻기를 처음 들어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룻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룻기 1장 14절부터 22절까지네요, 목사님.
1: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의 이제 후반부죠.
0: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볼까요?
1: 네, 우리가 룻기는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배경을 한번 확인해 보고
0: 네.
1: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오미가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에 이주하였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방 땅에서 지내는 10년 동안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 두 아들 말론과 기르온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 남편도 죽고 아들 두 명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인 오르바, 룻 이렇게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시대에요, 여인들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이제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고향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사실은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0: 네.
1: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들이 없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자신의 두 며느리에게는 나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고 이제 너희들은 차라리 너희들의 고향을 찾아 돌아가라.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0: 네.
1: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너희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요,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요, 사실 고향을 찾는 이야기예요.
0: 네.
1: 진정한 고향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정말 가야 되는 고향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어느 고향을 선택할 것인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0: 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도 이제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나오미가 자신이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맞이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1: 맞습니다. 우리도 명절 때 고향에 들어가면요, 옛날
0: 네.
1: 친구들이며 또 어르신들 우리를 맞아두잖아요.
0: 그렇죠.
1: 나오미가 10년 만에 이 고향에 도착했을 때 그 고향에 있는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나오미에게 인사를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온 성읍 사람들이 이르기를 나오미가 왔다라고 이제 환영해 주고 있습니다.
0: 네.
1: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래서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0: 기쁨이에요.
1: 네.
0: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온 것이 이제 기쁨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그런데 나오미는요, 자신을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예, 마라라는 이름의 뜻이요. 마라라는 그 뜻이 쓴물, 괴로움의 뜻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괴로움이라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정체성을요, 기쁨이 아니고 괴로움이라고 스스로 가두어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는 왜 내가 기쁨이 아니고 괴로움인지를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2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전능자가 나를 비게 하였고 나를 다 아무것도 없게 하셨고
1: 네.
0: 나를 개웃게 하였다. 전능자는 히브리어로 이 엘샤다인데요. 엘샤다이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이것을 가지고 비꼬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오게 하셨습니까?
1: 네.
0: 내가 고향 떠날 때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둘이나 있었는데 이제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과부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만 돌아오는 그런 괴로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네요.
0: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요.
1: 네.
0: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 반응이 두 가지가 보여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1: 네.
0: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불평을 합니다. 나오미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반기는 옛 친구들에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립니다. 이제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 부르라. 정말로 나오미는요. 이 자신의 인생이 마라와 같이 느껴진 것입니다.
1: 네. 앞서서 이제 마라의 뜻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목사님. 이 괴로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마라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본 기억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상황에서 이 물이 없어서 물을 구하는 그 장면에서 이제 마라의 쓴물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특별히 마라 같은 그런 히브리어 원어를 직접 쓸 때에는요,
1: 네.
0: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도를 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마라라는 단어는요,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때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 들어가는데 처음에 들어간 광야가 바로 그 수르 광야입니다. 그래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요. 이제는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여. 우리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물을 구하지 못하고 3일이나 헤맸습니다. 모두 갈증으로 죽게 되었을 때 드디어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모두 좋아서 그 물에 머리를 대고 마시는데요. 그런데 다 금방 물을 뱉어버리고 맙니다. 그 물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에요. 이 사막의 물 가운데에서도 사람이나 짐승이 먹으면 탈이 나는 물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물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물을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라 그래서 마라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런 쓴물을 주십니까? 라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고 결국 이런 물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물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진정한 물을 주십시오. 광야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0: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마라라는 말을 통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쓴 괴로움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 쓴물을 단물로 생수로 바꾸어 주시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마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단물로 생수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1: 네. 우리가 목사님 룻기의 결론을 알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여기서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는 게 어떻게 보면 룻기의 복선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맞습니다. 나오미는 몰랐을 거예요. 내가 마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단어 속에 룻기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고 있어요.
1: 네.
0: 광야의 쓴물로 시작한 나오미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단물로 생수로 바뀌는 것. 바로 이것이 룻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1: 네.
0: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이런 광야 같은 곳을 갈 때 바로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 생수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만나야 됩니다.
1: 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쓴물을 생수로 바꿔주시고 또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참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두 며느리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나오미가 이제 모압을 떠나면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이제라도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두 며느리가 이제 선택이 엇갈립니다, 목사님.
0: 네,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면서 이제 며느리인 오르바 룻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봐야 내 모습 알지 않냐. 마라와 같은 쓴물인데 너희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찾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1: 네.
0: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두 며느리 오르바 룻의 입장에서 봐도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해서 소망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두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1: 그쵸.
0: 남편도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자신을 환영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것을 붙쫓았더라.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둘 다 눈물을 흘려요.
1: 네.
0: 근데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나의 길을 가요.
1: 네.
0: 근데 룻은요, 이 오르바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나오미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게 되는데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래서 붙쫓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이 다바크는요, 그냥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있는 힘을 다해 따라가서 내가 그 사람을 붙잡아서 그 사람과 하나가 되다라는
1: 네.
0: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1: 네.
0: 우리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 말이 바로 이 다바크, 붙쫓았다예요.
1: 네.
0: 어떻게 보면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는 마라의 쓴물 같은 존재예요. 나오미 아들 말론과 결혼하고 한 몸을 이루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룻이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오르바와 같이요, 나오미를 떠나야지만 희망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오미를 따라가는 건 희망이 없어요.
1: 그렇죠.
0: 그런데도 룻은 나오미를 따르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1: 네, 목사님 말씀 주셨지만 이방 여인 룻이 정말 시어머니 나오미를 봤을 때, 야, 이 나오미가 그 자신이 믿는 그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여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남편도 이렇죠. 네. 그리고 이 집안으로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왔는데 결국은 이제 남편도 다 잃게 되고, 네. 결국은 가정이 거의 망하게 된 거잖아요. 네. 와, 근데 이 시어머니를 따르는 이 결정을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선택을 한 건데 과연 어떤 마음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됐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바이블 아침반 오늘

광양동신교회 박진홍 목사님과 함께 룻기 말씀 1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0: 바리톤 홍성선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바이블 나침반 광양 동신교회 박진홍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앞서서 이제 다바크, 부초짜 떠라, 예, 이게 그 일상 생활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부초짜 떠라. 네, 발음하기도 좀 어려운데요. 있는 힘을 다해서 쫓아가서 하나로 뭉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는데, 루시 어떻게 시어머니를 이렇게 붙여칠 수 있었던 건지,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했던 건지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1: 예, 저는.

0: 그런데 이게 너무 번역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이
1: 그래요.
0: 붓조사라는
1: 네.
0: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1: 그 느낌이 확 오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이한 단어, 룻이 붓조사다라는 단어는요, 룻은 자신이 이방인으로 태어난 그 태생적 한계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런 바로 단어입니다.
1: 네.
0: 내가 이방신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그래서 이것은 룻이 단순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룻기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천천히 읽을 텐데요. 들으시면서 어떤 단어들이 좀 반복되고 있나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을 우리가 이 룻의 고백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백의 그런 내용을 보면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볼 때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날 때에는 좀 사용하는 문학 기법이 있어요. 이 키아짐이라는 문학 기법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교차 대조법입니다. 연필을 드시고요. 한번 저와 함께 동그라미를 좀 쳐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이 떠나며에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으시고요. 그다음 17절에 하반절에 보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여기서 떠나면에다가 또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자, 16절에 보시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그래서 이 가시는 곳에 네모를 쳐놓으시고요. 그다음에 17절에 보시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요 묻힌다라는 단어에다가 네모를 쳐놓으시면요. 자, 떠나면 떠나면이 서로 반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시는 곳, 묻힐 곳. 이 가서 묻히는 곳이 가는 곳을 의미하잖아요. 목적지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가 서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고요.
1: 네.
0: 그래서 반복 교차되고 있는데 바로 이 반복 교차되는 이 키아징 대조법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중요한 것은 반복되고 교차되는 그 중간에 있는 문장이에요. 이 중간에 있는 문장이 뭐냐 하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 네.
0: 우리 거기다가 한번 별표 쳐넣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 룻기의 핵심, 이 룻의 믿음은 뭐냐면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선택할 때 어머니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오미를 선택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모압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작이요. 바로 이곳에 룻의 고백, 나오미의 한 몸을 이루는 그 고백을 통해서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1: 네. 룻이 나오미를 부쫓기로 결정하고 결단을 내렸지만 궁극적으로는 룻의 결정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런 결정이었네요.
0: 그렇죠. 단순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1: 네.
0: 따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1: 근데 룻은 이방인이었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이스라엘 총회에, 사실은 이스라엘 총회에 이방인이 들어가기는 그 당시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니었나요?
0: 예,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모압 사람 룻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우리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룻은요, 이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는

0: 사람입니다.
1: 네.
0: 율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안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의 백성 나오미를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당신의 백성 나오미를 따르는 나를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 주십시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그냥 자신의 고향 모압으로 돌아갔다면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 네.
0: 보아스도 못 만나고요. 다윗왕의 계보에도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능력이 보여주고 있어요.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자신 앞에 있는 이 율법의 장벽, 이방인이라는 태생적인 장벽을요, 무엇으로 극복하고 있나?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어요.
1: 이게 신약의 구원의 방법하고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군요.
0: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룻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룻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1: 네.
0: 있습니다.
1: 그런 의미에서 룻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룻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건 뭐냐면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하나님의 자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방 여인 룻에게 가장 큰 희망, 마지막 희망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런 룻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안 되는 것 알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내가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믿음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1: 네.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았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바이블 나침반 오늘 광양동진교회 박진홍 목사님과 함께 룻기 1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찬양 한곡더 듣고요.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함께 들으셨습니다. 목사님, 근데 이제 룻이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이제 따라 나섰지만 상황이 당장 바뀌는 건 아니었어요. 그죠?
1: 네, 맞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갔다고 해서 바뀌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0: 네.
1: 한번 우리 나오미와 룻이 베들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 조금만 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부끄러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맨 앞에는 나오미가 서고 그 뒤에 모압년 룻이 따르고 있어요.
0: 네.
1: 근데 이 장면을 보면요, 우리가 한 영화의 장면을 생각하면 실패한 여인 둘이 서 있는 참 비참하고 절망적인 장면이에요.
0: 스스로도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싶어요. 네, 우리 그 금이 환향이라는 말 있잖아요, 목사님. 네, 고향으로 정말 성공해서 이렇게 돌아갔을 때 그 정말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좀 보란 듯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거는 가정이 다 망해가지고 여인 둘만, 남자는 하나도 없고 여인 둘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얼마나 또 환영을 마을 사람들이 한다고는 했지만 그 마음속에 이 여인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차갑고 또 조롱하는 눈빛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죠.
1: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요, 이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쁨이 아니고 네. 즐거움이 아니고 고난과 아픔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요. 근데 오늘 희망을 룻기 1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22절, 1장 22절 말씀 보시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오늘 잘 보시면 이제 나오미와 룻이 그 실패하여서 딱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때가 어느 때냐?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0: 네.
1: 이 추수 때라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은 추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은요, 자신들이 돌아갈 그 때가 보리 추수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 때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한테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도 추수 때에는 다른 때에 비해서 일할 것도 많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한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일부러 맞추어져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를지라도요, 나오미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추수의 때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0: 보리 추수가 시작됐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일반적인 상황이었을 텐데 특별하게 이제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예, 맞습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의 이름이 원래 떡집 방앗간이었잖아요.
0: 그렇죠.
1: 양식이 풍부한 곳이었잖아요.
0: 네.
1: 근데 이 나오미와 룻은 그 하나님의 양식을 누리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결정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시겠다라는 것을 이 보리 추수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0: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 나오미의 실패한 인생이 이제 보리 추수 하나님의 추수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펼쳐진 그런 상황이었지만 나오미와 또 룻에게 특별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많은 말씀들을 좀 나눴는데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만 하면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추수의 때, 은혜의 때를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죠. 네. 준비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복된 청취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양동신교회 박진홍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1: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 찬양 다윗의 장막의 찬양으로 주님은 신실하고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께서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굴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의 걸음과 가장 많이 일치할까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더하시다, 번성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의 인생을 더하시고 누가 그의 인생을 번성하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더하시고 그의 인생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과 요셉의 공통점 일곱 가지를 제가 조사해 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 한번 보시죠. 둘 다 아버지에게 큰 사랑을 받은 아들입니다. 큰 사랑을 받은 아들을 큰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공통점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배척당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일가 친척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배척당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공통점이 있는데요. 은에 팔리죠. 둘 다 노예값입니다. 요셉은 은 20에, 예수님은 은 30에, 그 당시 노예값으로 가장 가까운 형제가 형제를 팔고 제자가 스승을 파는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두 분 다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신문받고 감옥에 갇히고 저주당하고 그리고 심판당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떡 관원장과 술 관원장과 함께 있는데요. 꿈을 해석해주고 누가 살아납니까? 술 관원장이 복직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나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기억하지 못하지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양쪽에 왼편과 오른편에 두 강도와 함께 못 박혔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낙원에 계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나는 모티브가 같고요. 자, 여섯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천하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힘없는 모습으로 오셨고 요셉의 출발도 종으로 출발해서 그 시대의 최고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요셉 속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요셉을 통해 보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용서와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일곱 번째로 생명의 양식을 주는 사람으로 요셉은 그온 땅의 큰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서 주시는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 되는 인생이 될까를 생각해 볼 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5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쭉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요셉의 모든 말 속에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선택했습니다. 형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형들은 요셉을 팔았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속였습니다. 그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형제들만 아는 그 비밀이 다 잊혀졌고 묻혔다고 생각했는데, 먼 애굽 땅에서 살아있는 요셉을 오늘 본문에서 형들은 만나게 됩니다. 그전까지 몇번 만남이 있었지만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요셉임을 드러내지 않고 애굽의 총리로만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말을 할수 있었지만 말을 하지 않고 통역을 시켜서 형들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드디어 요셉이 자기를 밝힙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형들에게 자기의 신원을 밝히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요셉의 신원을 밝힌 말을 듣는 형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놀라겠지요. 설마 요셉이 살아있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드는 마음은요, 두려움이죠. 아, 이제 전세가 역전됐구나. 예전에는 우리가 그를 죽이려 했는데 이제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이 자기를 표현하는 말에 대해서 딱 한마디예요. 나는 요셉입니다. 아니 요셉이라고 히브리어로 말했습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라든지 이제 형들을 보니까 옛 생각이 나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누구라고요? 요셉입니다. 나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형들에게 유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냥 요셉이에요. 하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요셉이 나는 요셉이라라고 담백하게 자기의 신원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일 때 비로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요셉의 주어가 미운 형들이 주어였다면 형들에게 원수 갚는 걸로 이 이야기는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5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핑크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들, 나는 형들이 팔아먹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송한 인생이요. 그러니까 형들에게는 유감이 없어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팔려온 것과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곳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신앙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형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팔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수평적입니다. 2차원만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면만 보입니다. 사람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단편적인 상처, 아픔, 괴로움, 슬픔, 고난, 분노 이런 것들만 보는 세계에서 그는 눈을 수직으로 높여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도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내의 무고한 고소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본문에 그가 대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되었지만 정말 깊은 기근 속에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형통한 것입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넘어서 보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수직적인 섭리라고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평으로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이웃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이어서 우리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문제를 인간의 문제로 풀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풀기 때문에 그곳에는 죽음 대신 생명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병의 죽음, 고난의 문제, 또 세상에 살면서 가진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레이 가문은 대대로 목사와 선교사 가문인데요. 토레이 4세까지 있습니다. 2세부터 4세까지는 우리나라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2세 선교사님은 원래 중국 내지 선교, 중국의 깊은 곳을 선교하는 선교사님이셨는데 1945년 더 깊은 곳으로 트럭을 타고 선교하러 가다가 트럭이 전복되면서 트럭에 선교사님이 깔려요. 근데 이 오른쪽 팔을 깔려서 오른쪽 팔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고 회복된 후에 선교사님은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요. 하나님 두 팔 중에서 한 팔만 가져가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 한 팔을 가지고 할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미국에 있는 선교본부에서 큰 사고를 당하고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본국으로 불러서 회복하게 하고 다시 한번 쉼을 주고 안식을 허락하는데요. 그때 마침 우리 대한민국에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 전쟁 소식을 계속 듣고 미국이 참전한 것을 계속 미국에서 보고 들으면서 이 토레이 이세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중국은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저를 보내시면 저를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1952년에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서울역 광장에 나갔는데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구걸하는 사람들인데 손과 발이 없는 상이용사들이 거기에 와서 사람들에게 돈을 뺏거나 구걸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서 그는 아 하나님께서 내 오른팔을 가져가신 이유를 드디어 깨달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한 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레이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 한팔 오른팔이 없는데요. 가장 먼저 만든 것이 의수와 의족을 만드는 재활의학의 우리나라의 선구자가 됩니다. 선교사님도 처음에는 이렇게 쇠수랑을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끼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나무를 깎아서 이제 손 모양, 발 모양을 만들어서 의수와 의족을 만들었고요. 이제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지금은 거의 손과 흡수한 이제 안에 이런 엔진이 다 들어가지고 손 모양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일을 한 첫 번째 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좋은 저의 학력과 모든 커리어를 다 버리고 중국 깊은 곳을 갔는데 저의 팔 하나를 없애버리고 제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라고 주저앉았다면 그 인생은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은 한 팔에 감사하고 남은 한 팔로 나와 똑같은 시련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기 위해서 분투한 결과 그의 가문은 한국에서 지금도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3세가 예수원을 개척한 저기 태백의 예수원 있잖아요. 거기 대천덕 신부님이 그 3세, 그리고 그 아들, 대천덕 신부님 돌아가셨고요. 그 아들이 지금 4세가 지금 예수원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던 토레이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아픔, 슬픔, 괴로움,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힘있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에게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앞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그의 뜻대로 파송된 사람. 이 두 사람의 삶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뒤에 것만 생각하죠. 앞에 것은 없고요.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이 땅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 정말 진 자리, 마른 자리, 힘든 자리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을 보내심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6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아멘. 성경에서 이 시간과 때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거듭 써놓은 건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2년과 5년이 있습니다. 합치면 몇 년입니까? 7년이죠. 자, 여러분,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30살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7년 동안 뭐가 들었죠? 풍년이 들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어서 그 곡식을 잘 비축해서 지금 흉년 때 사용합니다.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었고 7년에 풍년이 지났고 37살이 됐고요. 오늘 본문은 2년, 흉년에 2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입니까? 39살입니다. 산수를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 39살, 우리나라로 하면 거의 불혹에 가까울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 풍년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 흉년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흉년 속에 있네요. 흉년이 2년 지났고 흉년이 몇 년 남았어요? 5년이나 남았어요. 5년이나 남았어요. 더 깊은 흉년이 5년이나 남았어요. 2년도 힘들었는데 남은 5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요셉과 형제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풍년의 때 만났으면 훨씬 더 분위기가 좋지 않았겠어요? 서로 마음도 기쁘고, 와, 동생아, 네가 이런 일을 이루었다니 장하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이 형들은 동생이 너무 성공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한몫 잡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만남을 가장 인생에서 가장 힘든 고난의 깊은 곳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만 이 흉년을 이길 수 있다고 그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늘 좋은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늘 승승장구하고 늘 아름다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은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어둠과 깊은 광야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처럼 말입니다. 혹시 오늘 병중에 있거나 큰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흉년에 5년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5년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흉년을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흉년 2년과 5년 사이 어느 즈음인가 우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통과해야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많이 발전하고 부흥하고 좋아진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금처럼 깊은 어둠의 때가 없습니다. 교회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깊은 영적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밝히 드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7절 한번 보시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큰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근에 빠진 모든 나라들과 요셉의 가족들을 살려냅니다. 육체적인 구원이죠. 아마 요셉이 없었다면 기근으로 다 죽었겠죠. 다른 옆에 있는 나라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식량을 안 줬을 것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운 때 요셉을 세우셔서 다른 사람을 살려놓으셨는데 그건 한시적인 생명입니다. 생명이 연장된 거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암이 3개 걸렸는데 암이 나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 애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셉은 마지막 죽어서 뭐라고 유언을 할까요? 나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유언하고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1세대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일터에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 되긴 되는 일을 하라고 여러분의 그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다시 한번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그 역할을, 우리 광영중앙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역할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시죠. 자, 창세기 45장 10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어디에?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여기에서 나와 가깝게 하소는 뭘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붙들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요셉과 친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연합한 하나님과 당신들을 또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땅을 하나 준비했는데, 자, 그 땅이 강남에 있는 땅도 아니고 명동에 있는 땅도 아니고 애굽에서는 되게 변두리에 있는 고센이라는 땅입니다. 자, 지도를 한 장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운데요. 자, 지도 보면은 고센은 저기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편에 나일 삼각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아프리카에서 온 온갖 유기물들이 저기에서 모여가지고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고 비옥합니다. 물도 엄청나죠. 그래서 저기에 곡식을 심으면 엄청난 수확을 얻게 되죠. 자, 고센 위에 라암색과 밑에 비돔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국고성, 곡식 창고의 성이 두 개나 있을 정도니까요. 대단한 땅이죠. 자, 그런데 이 고센과 왕들이 사는 멤피스, 바로가 사는 멤피스와의 거리는 270km 정도 상당히 먼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요셉이
세상적으로 그냥 성공

0: 한 가문을 만들려고 하면 형들을 다 그냥 멤피스로 데려오면 됩니다. 자기 집무실 옆에 빌라를 지어주면 돼요. 그런데 요셉은 고민하면서 한 땅을 골랐는데 그게 바로 고센입니다. 고센은 애굽의 마지막 경계이자 가장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광야만 건너면 어디가 보입니까? 가나안 땅이 보이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비전의 땅인 가나안에서 가장 가까운 땅입니다. 고센이라는 원래 의미는 땅 중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땅 중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땅이 땅 중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곳이 저는 땅 중의 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방향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삶 동안 어디를 향해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는 분명히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형제들과 모든 후손들을 어디와 하나 되게 합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 되게 합니다. 애굽의 황금과 애굽의 정치와 애굽의 인맥과 하나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고센 땅에 두는 것만 해도 그걸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저도 죽습니다. 제 권력도 유한합니다. 총리직에서 나는 곧 물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은 후에 370여 년 동안 그들은 거기에서 노예로 잡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꿨던 대로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들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헤브론에 요셉의 뼈를 아브라함과 함께 안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의 걸음과 방향이 고센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은 애굽이 아니라 출애굽,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 요셉은 인생의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였고, 또 요셉은 모든 자기의 일과 파송과 맡겨진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면서 사명과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그의 걸음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곧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그의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또 애굽 같은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떨 때는 괴롭고 힘들고 상처받고 눈물나며 서럽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신 곳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있는 동안 수평과 수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793-5888번, 061-793-5888 광영중앙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정.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이 주어졌는데요. 자율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 칭찬과 보상이 따랐지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는 심한 책망과 저주가 선언됩니다. 주인이 준 자율권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달란트를 남긴 자들에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착함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가을 하늘의 기러기들이 V자로 줄을 지어 날아가는 이유는 장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대형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맨 앞에 기러기는 몇 배의 저항을 받으면서도 충성되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줄을 이탈하여 진영을 흐트러뜨리고 다른 기러기를 방해하면 전체가 땅에 내려와 그 회방꾼 기러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해 날지 못하도록 만들고 다시 날아간다고 합니다. 나는 앞에서 더 많은 저항을 받으면서도 착하고 충성되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일꾼일까요? 아니면 제거되어야 마땅할 회방꾼일까요? 나의 작은 충성과 숨은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 앞에 이 말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거짓이 벗겨지고 참된 것만 남게 될 텐데요. 그날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임할 것입니다. 결산의 날은 두려워만 할 날이 아니라 준비해야 하는 날인데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이들은 마지막 날을 은혜의 아침으로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부를 완성하시는 분이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한 말과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 설명할 수 있는 삶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 크지 않은 교회에서 평생 시골 교회를 섬기던 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화려한 이력은 없었지만 매일 새벽 기도로 무릎을 꿇던 목사님이셨는데요. 어느 날 그 교회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몇몇 성도들이 서로 헐뜯고 싸우느라 교회가 둘로 나뉠 것만 같았습니다. 사역자 한 사람이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생각에는 누가 더 옳은 것 같습니까? 그러자 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요즘 그 질문보다 더 무서운 질문을 듣네. 주님이 나에게 네가 오늘 내 앞에 서면 무엇을 내놓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 같다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누가 옳은지를 따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공동체입니다. 사람 생각에 옳고 그름보다 먼저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묻는다면 두 마음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갈등의 현장에서 정말 내가 주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랑이 흐릅니다. 주님의 편에서 생각하면 오해는 이해가 되고 다툼은 용서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결산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재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봐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귀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에스겔 제9장
1: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2: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1: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1: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2: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1: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2: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지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1: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2: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1: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3: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0: 제10장
1: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1: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2: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0: 가져가라.
1: 가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2: 제11장.
1: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불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3: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1: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3: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지체로 채웠도다.
1: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3: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압니다.
1: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불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

0: 있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0: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성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2: 제12장.
0: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은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아가기를 포로 되어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합니다.
0: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니라.
0: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0: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0: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순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한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0: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데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2: 제13장
0: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0: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 거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를 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탐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0: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주권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 옹금 보리와 두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라.
2: 제14장
0: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간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0: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놓은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

0: 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네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네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1: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다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 제15장
1: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0: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뗄감이 될 뿌리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1: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뗄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2: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하셨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대고서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0: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과 산성. 우리의 영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속량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 저녁 고백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소향의 음성으로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띄워드렸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오늘 오프닝에서 묵상했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반석과 산성 되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저녁 함께 찬양으로 우리 마음 올려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 신나는 고백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시편 19편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 텐트메이커스의 찬양이고요. 힘찬 찬송가도 한곡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헤리티지 메스콰이어입니다.

네, 신나는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헤리티즈 에스콰이어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텐트메이커스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 시편 19편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영광의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신청곡 있습니다. 새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EBC라고 3889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찬양 신청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주곡으로 준비해봤어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내 평생 살아온 길, 신청곡 들려드리고요. 그 전에 오벳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두곡 듣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했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오벳의 찬송가였습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시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새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Great is thy faithfulness 아발론의 영어 찬송가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진에게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히브리어 무사르라는 말은 엄격한 감시하에 훈련을 뜻합니다. 걸핏하면 호통을 쳐대는 교관에게 훈련받는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언의 지혜는 가까운 친구의 뼈아픈 지적이 될 수도 있고요. 실수에서 배우는 교훈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삶에 허락된 고난을 통해 얻어질 때가 많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대신해주거나 면제해줄 수 없는 광야를 통과한 후에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요. 운동선수가 맹훈련을 통해서 신체 능력을 키울 수 있듯이 지혜도 이렇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아이에겐 훈계가 필요하듯이요. 삶에서 맞닥뜨려지는 어려움과 실망을 아버지의 훈계로 우리가 알아봐야겠습니다. 모든 경험에서 지혜를 배우게 하소서. 기도가 넘쳐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영어 찬송까지 세 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열심히 갈고 닦는 훈련 가운데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라디오 앞에 모이신 우리 귀한 청취자분들, 오늘도 찬양 가운데 또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꼭 얻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신 분도 많으시죠? 저도 그렇고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998번님께서는 선곡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저에게 또 응원 메시지와 또 축복의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6843번님께서도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님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보내주셨습니다. 0995번님께서는 평택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지선 전사님, 내 삶의 이유라 불러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내 삶의 이유라, 이렇게 제목만이라도 띄워드리면서, 잠시 뒤에 이 찬양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감사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열려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찬양들, 또 함께 나누고픈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듣고 올까요? 내 삶의 이유라.

험한 세상 나그네 길 가이더 밴드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신청하신 찬양이어서 한웅재 목사님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주리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찬송들도 듣고 오셨어요. 환난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가는 길 공인연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 장윤영의 부름받아 나선 이몸 듣고 오셨고요. 다윗은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주도한 모반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 사건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급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평안을 주셨고 또 그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 또그 가운데 길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찬양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디서 어떻게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시는지, 또 어디서 어떻게 이 철로역정 같은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찬양들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땡스깅 밴드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의의 길을 걷는 가운데 대적하는 자가 많아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평안함이 계속해서 깨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나눈 찬양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 들린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들로 꾸몄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보내주신 찬양들은 계속해서 이 시간 순차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6절에서 이름을 딴 미국 서부의 유명한 햄버거 체인 인앤아웃버거에는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창업 후의 메뉴가 세 가지뿐이고 많은 체인점을 내지도 않았고 광고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매년 매출이 다른 경쟁 업체보다 높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맛과 품질이라는 기본에 충실하자 이런 경영 철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돈보다는 회사의 경영 원칙과 문화를 지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경영 철학의 바탕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경영하자가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인앤아웃버거의 경영 이념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께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축하사연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시면 정성스럽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합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서 삶에서 모두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시편 145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 위대하고 측량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다 알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안심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은 여전히

첫 곡으로는 크리스 탐린의 How Great Is Our God 들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만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는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대로 되지도 않고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다 이해되지 않는다는 게또 그렇게만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전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딱제 크기밖에 안 되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그 일도 나보다 훨씬 크신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오늘 밤은 그 하나만으로 마음을 좀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위클레시아의 이를 위해 부르셨네, 라이트하우스 스튜디오의 나의 하나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스티븐 맥워터의 You Hold On To Me, 조시 볼드윈의 Time and Time Again, 세프 슐루터와 Essential Worship이 함께한 Counting My Blessings까지 전해드렸습니다. 6997번 쓰시는 분께서 김도현의 샬롬 나인, 김도현의 샬롬을 신청합니다.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 가족끼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상처를 주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동생은 힘들고 아파도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주의 성전을 찾아가며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데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큰소리치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전화도 카톡도 단절하자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샬롬 찬양 부탁드립니다. 아,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다 알 순 없지만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고 어떤 오해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평화로 임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샬롬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오영은의 세례,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6997번님께서 신청해주신 김도연의 샬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날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타작이 끝난 곡식을 가립니다. 쭉정이, 껍데기, 벌레 먹고 알이 덜 찬 곡식은 바람에 날려버리고 알곡만 모아 곡간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수할 가을바람 앞에 설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쭉정이 껍데기가 되어 바람이 날리지는 않을지, 알찬 곡식이 돼서 사람들의 기억의 곡간에 채워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나무로 자라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리면 좋은 사람으로 자라서 아름다운 이름에 좋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껍데기는 순간순간의 나쁜 생각으로 만들어지고요. 한 알 한 알의 알곡은 순간순간의

좋은 생각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을 거지가 시작될 때 우리는 곳간 안에 들여져야 되겠죠. 좋은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이 알곡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주가 일하시는 강중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클래식 콰이어의 새벽부터 우리가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주말의 시작 금요일에 가을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사실은 가을에 대한 묵상을 제가 해서 여러분과 시도 나누고 가을에 대한 테마의 찬양도 들려드리고 어제는 좀 반응이 좋았어요. 확실히 가을을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주말을 시작하면서 다음 주에는 벌써 9월이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어떤 거를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이제 가을 정도 되면 우리가 결심을 맺어야 되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감사를 심었다면 감사를 거둬들일 거고 불만을 심었다면 난 불만을 얻게 되겠구나.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요. 이 말씀이 묵상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소래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뿌리신 것들의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고 또 거두시는 이 가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신청 찬양 받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 찬양 두 곡 이어드릴 건데요. 제이 월십의 꽃들도 함께합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아름다운 찬송가 연주였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찬양 두개 연결해드렸어요. 제이월십의 꽃들도 예스 CCM 앨범 중에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하셨는데요. 이 꽃들도는 9201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딸이 권해서 듣게 되고 오늘 가입도 했습니다. 보통 평소에는 운전 중에 듣곤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심지어 사연도 보냅니다. 사랑하는 딸이 매일 듣고 있는데 엄마도 같이 듣자고 하네요. 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픈 우리 딸이지만 이 시간 항상 위로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아, 우리 사랑하는 엄마와 딸, 축복합니다. 성함과 주소를 다시 한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딸이 어디가 아픈 건가요? 기도 제목도 적어주시면 중보기도 팀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별그대 시간이 9201님과 그 따님에게 위로와 또 힘을 얻는 시간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있는데, 아, 이후로도 또 신청곡 보내주세요. 그리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찬양은요, 끝자리 9199님이세요. 샬롬, 예수님 권능으로 극동방송 가족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내주신 성경책 선물 잘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신청해도 되나요? 제가 문자를 사실 뭐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진 않은데요. 다 보고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죠? 받아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신청 찬양을 조금씩 제가 좀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알곡이 알알이 맺히는 삶이 되시길, 여러분이 올 초에 뿌렸던 씨를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히 거두시길 저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계시죠?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낳고요. 불만을 심으면 불만을 낳습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와 은혜를 먼저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애쓰셨어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9월에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하트피디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1: 메고리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한 봄이 나의 영이 되고 성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한편 기도의 반대는 염려이며 걱정입니다. 걱정을 영어로 하면 worry라고 하죠.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누군가 목을 조이고 있는 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꽉 조여진 넥타이가 목을 짓누르듯 가슴을 쾅 누르고 있는 상태가 바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상태인 것이죠. 우리를 속수무책인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걱정과 염려임을 깨닫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구해야겠습니다. 날마다 신실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히즈윌의 믿음이 없이는으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이노스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필립 웹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 월십의 내 간을 의지하는 예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이미 그랜트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리스 엘스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여수 송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김현선의 예수 날 인도하시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브라운 월십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제니스 게인즈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띄워드리고요. 여서 나영안의 그래도 사랑하시네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커크 프랭클린의 Lean on Me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His Eyes on the Sparrow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는 주님 품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잃어버린 한 양을 찾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일화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신의 창조물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들인데요. 하지만 세상이 좋다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도 거부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주님이 바라보시기엔 다 돌아와야 할 한 마리 양이겠지요? 주님 품이 아니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암흑의 길로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길로 반대로 돌아서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만은 오늘도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은혜 나누셨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님 품에 돌아와야 할 이유를 이 시간 깨닫게 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도 방송을 우연히든 또는 듣고는 계셨지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지 않으셨던 일명 방학 중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가 지금 잠시 멈춰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저 북녘 땅의 동포 여러분, 아직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내 주인이라는 게 와닿지는 않지만,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는 여러분, 주님만 배우십시오.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또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외부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어요. 우리 8828 성도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이 시간에 이렇게 의미 있는 방송이 있다니요. 처음 알게 됐습니다 하시면서 어제 문자를 남겨주셨었는데, 앞으로 매일이라고는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새벽녘에 또 일찍 깨게 되거나 방송을 듣게 되면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모두가 잠들어 있을 이 시간이 저 북녘 땅에서는 도둑이 오는 시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외부의 소식을 듣고 싶고 조금은 더 부드럽게 들리는 나만의 방송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 가슴 졸이지만 그래도 갑갑함을 해소하고 계시는 북녘계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응원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도 더 힘내시고 또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는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도 더 힘을 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들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AM 1188kHz 또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오늘도 귀한 찬양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탈북민 교회들 함께 살펴보며 기도 제목 나누는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또 북한 관련된 내용들, 또 그리고 남한과 세계의 소식들도 전해드리는 간추린 소식, 남북 간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질문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평안하셨죠, 목사님?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자, 오늘도 이제 전국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탈북민 목회자와 교회의 이야기들 나눠주실 텐데, 첫 번째 교회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사역하는 교회네요.
1: 네, 맞습니다. 우리 교회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예. 교회 이름은 우리 사랑교회입니다.
0: 예.
1: 우리 북한 분들이 북한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한다는 말은 특정 대상을 향한 표현이거든요.
0: 위대한 우리 수령이나 장군님만.
1: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자라는 의미에서 우리 사랑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0: 네. 담임하시는 목회자분이 어떤 분이세요?
1: 네, 조영재 목사님이세요.
0: 네.
1: 우리 조영재 목사님도 탈북하고 중국에 잠깐 생활을 했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조선족 교회에서 가져온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1: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한국에 와서 그리고 해외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사실은 탈북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0: 그러네요.
1: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0: 네. 아, 탈북민으로서 그래도 외국에서 유학도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특별한 부르심과 소명의식이 좀 투철하실 것 같아요.
1: 네. 북한 사역을 오랫동안 해온 이제 큰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0: 예.
1: 이제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0: 예.
1: 2022년에 개척했으니까.
0: 얼마 안 됐네요.
1: 그렇죠. 이제 2년, 3년 차 됩니다.
0: 네. 자,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들 좀 살펴볼까요?
1: 네. 특별히 우리 사랑 교회가 세워진 강서구 가양동에는요, 우리 탈북민 이웃들 500명 정도가 거주를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그곳에 있는 탈북민 이웃들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분들과 함께 북한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0: 네.
1: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주중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0: 네.
1: 우리 사실은 탈북민 자녀들이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집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를 개방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또 중국어를 가르치는 이 방과후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0: 우리 탈북민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학원을 가지 않고 방치된다 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인가요?
1: 그게 가장 크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집에서 그리고 또래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0: 그냥
1: 어울려
0: 시간
1: 있는
0: 때우기.
1: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네, 맞습니다.
0: 좀 배움에도 열중을 하고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마 탈북민 교회들 가운데 이런 방과후 학교를 또 운영하는 교회들도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1: 네, 참 많이 있죠.
0: 네.
1: 사실은 교회가 주일 사역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평일날에 성로들의 일상에 들어가서 성로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 성로들로 하여금 교회에 계속해서 방문할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0: 네.
1: 그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우리 탈북민 자녀들을 돌보는 방과후 학교인 것 같아요.
0: 네. 우리 조영재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갖고 계시는 어려운 점 또 교회 사역에 필요한 점은 뭐를 얘기를 하셨을까요?
1: 우리 목사님은 좀 특이하게
0: 예.
1: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0: 오.
1: 왜 시간이라 했나 곰곰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0: 네.
1: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그 시간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이 조금 부족하죠. 예수 믿고 금방 사역자가 되고 금방 헌신했으면 하는 조급함들이 있는데
0: 예.
1: 이런 조급함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묵묵히 그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는
0: 네.

0: 그런 마음이 가장 어려운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1: 예, 이게 사실은 탈북민이라서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이라면 분명히 내 시간의 기준과는 다른 그 시간의 길이만큼 좀 필요할 텐데,
0: 네,
1: 그렇죠?
0: 맞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주중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지도해 줄 교사 선생님들 또 자원봉사자들이 참 많이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저는 이 방과후 학교의 교사분들도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있으면
0: 그럼요,
1: 좋겠는데,
0: 그럼요.
1: 아니면 집에서 이제 가정사역 하시는 우리 주부님들이나,
0: 맞습니다.
1: 예, 사실 뭐한 번, 두 번도 좋지만, 오랫동안 목사님이 필요한 게 시간이라고 하신 것처럼 교육에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0: 네, 맞습니다.
1: 예, 꾸준히 또 섬겨주실 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그리고 또한 가지 교회 사역의 어려운 점으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남한 성도들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고 배우거든요.
1: 그렇죠.
0: 우리가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서 배우는 것인데 그런 신앙의 본을 보여줄 성도님들이 함께 하셨으면
1: 네.
0: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우리 사랑 교회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이제 세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가장 첫 번째는 모든 성도들의 성령 충만입니다.
1: 아멘.
0: 아무리 많은 예배와 사역을 해봤자 성령 충만이 없으면 교회는 세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의 온전한 성숙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저 땅, 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탈북민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 말 못하는 사정과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겠지만,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려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텨야 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 예. 아마 이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서도 어떤 간절함이 좀 엿보이는데요.
0: 네,
1: 여러분도
0: 맞습니다.
1: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사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오늘 첫 번째 교회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 조영재 목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송 한곡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으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 함께 은혜 나누신 후에 두 번째 교회 소개해 드릴게요.

0: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교회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교회입니다.
1: 네, 우리 조금 멀리 가죠. 강원도 원주에 세워진 원주 하나교회입니다.
0: 네.
1: 제가 오랫동안 전국에 있는 탈북민 교회들 현황을 파악하고 또 탈북민 현황 지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0: 네.
1: 지도를 만들 때마다 늘 강원도에 탈북민 교회가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지난 2022년에 강원도에 탈북민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0: 할렐루야.
1: 그게 원주 하나교회입니다.
0: 네. 자, 원주 하나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은 김영호 전도사님이시네요.
1: 네, 맞습니다. 우리 김영호 전사님이 본래 서울에 계셨는데요.
0: 네.
1: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과 마음을 받고 원주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0: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한반도 땅에 분단된 도가 있는 거 아시죠?
1: 강원도.
0: 그게 강원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강원도에 가서 남과 북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김영호 전사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참 많은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원주 땅에 이제 개척을 하시고 사역을 하신 지 이제 3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0: 전도사님이 처음에는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없었다 그래요.
1: 네.
0: 이제 평신도 사역자로서 뭐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 약품과 생필품을 보내는 사역, 또 북한 내지에 일꾼을 세우는 장마당 사역, 또 중국에 파견 나와 있는 당 일꾼들을 훈련하는 사역, 또 구출 사역, 이런 사역들을 평신도로서 참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원도 땅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 온 가족이 강원도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1: 자, 우리 원주 하나교회가 하시는 주요 사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 전사님의 그동안 평신도로 또 해왔던 사역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사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1: 네.
0: 이제 그 첫 번째가 지금 중국에 외화벌이를 위해서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 오.
0: 우리가 흔히 이제 북한 노동자,
1: 그렇죠.
0: 그리고 외교관들도 있고 유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친척 방문으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들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북한 내지에 지금도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세워가는 사역을 지금 교회 안에서 은밀하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1: 예. 원주 하나교회도 이제 개척한 지 2년, 3년이 지나가면서 사역하는데 가장 좀 시급하게 필요한 것, 어려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0: 이게 감사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1: 네.
0: 교회가 시작하고 이제 3년 차가 되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1: 할렐루야.
0: 예, 감사의 제목이죠.
1: 네.
0: 또 기도 제목인데요. 이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고 또 세워나갈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늘어나면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 최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 지금 상가 2층에 206호가 예배당인데 207호를 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그래요.
1: 예.
0: 그래서 이제 207호를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처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예.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 모든 걸 채우시겠지만
0: 예.
1: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섬길 또 기회를 주셨으니까 감동되시는 분들 우리 강원도 원주의 원주 하나교회를 위해서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주 하나교회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누도록 할게요.
0: 기도 제목 드립니다. 원주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1: 아멘.
0: 원주 하나교회 교육관, 우리 주일학교 예배실이죠. 교육관과 주방이 잘 마련되고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 사역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원주 하나교회와 연계된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전달되게 하여 주십시오.
1: 아멘. 간절히 여러분 나눠주신 기도 제목 기억하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오늘은 두 교회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끝곡으로 김영호 전도사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을 나누면서 인사 나누려고 하는데요.
0: 우리 손경민 목사님의 감사 신청합니다.
1: 네, 이 찬양을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가상화폐와 금, 기술, 항공, 해운 분야에서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하는 이른바 경제적 왕따 작전을 시작하며 이란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용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기념일을 맞아 병사와 탱크 대신 드론과 지상 로봇, 무인정 등 무인전력으로 구성된 군사 퍼레이드를 선보였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 인원이 지난 1년 사이에 4만 4천여 명이 줄어 6월 말 기준 약 14만 7천 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에서 부정부패 단속이 강화되면서 여행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오가는 뇌물이 최소 500위안에서 많게는 2000위안 이상으로 크게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서울의 야외 도서관과 체력장, 교통정보시스템 등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을 배우려는 해외 도시들이 늘면서 서울의 생활 밀착형 정책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테니스 메이저 대회 US 오픈에서 한국의 운동

김밥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4만 원짜리 불고기 김밥이 판매되며 현지 테니스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제재에 나섰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하겠다며 이른바 경제적 왕따 작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의 핵심은 가상화폐와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다섯 개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도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들 분야가 이란이 기존 제재를 피해 무역하거나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고 수익을 올리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이란의 핵과 미사일 기술 확보, 사이버 작전, 석유 수익 창출 등을 돕는 전 세계 60여 개 단체와 개인, 선박도 새롭게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이 석유를 밀수하고 제재를 회피하는 데 이용해온 중개자와 네트워크를 파악했다며 이란 정권으로 흘러가는 모든 잠재적 수입원을 차단하는 누출 제로 방식으로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돕는 기관은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하겠다고 경고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각국 지도자들에게 이란과의 교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경제적 압박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란 주변에서의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대비해 이미 2년짜리 경제 계획을 마련했다며 새로운 제재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용이나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비자를 취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국무부 문서와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의제기나 수정이 없다면 국무부가 앞으로 몇 주 안에 대상자들의 비자를 취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대상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발급된 상용 B1 비자와 관광 B2 비자 소지자 가운데 미국 입국 후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신청 중인 사람들입니다. B1 비자는 주로 출장, B2 비자는 관광이나 치료, 가족 방문 등을 목적으로 발급되며 비자를 받을 때는 미국 입국 후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단기 방문객으로 입국했다가 영구 체류를 위해 망명을 신청하는 외국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비자 취소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취소 건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최대 20만 명의 비자가 취소될 경우 미국 역사상 단일 비자 취소 조치로는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 35주년을 맞아 병사와 탱크 대신 드론과 로봇을 앞세운 군사 퍼레이드를 선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공개한 영상에는 다양한 총포로 무장한 무인 군용 차량 수십 대가 수도 키이우 중심가를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일부 차량에는 전차에 사용되는 무한 궤도가 장착됐고 드니프로 강을 가르는 무인정과 수도 상공을 집단 비행하는 무인 항공기 등 다양한 무인 전력도 등장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에 따르면 이번 퍼레이드는 물류와 정찰,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지상 로봇을 비롯해 요격 정찰, 공격용 무인 항공기, 자폭용 무인정과 대공 미사일에 탑재한 무인정 등이 선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흑해함대에 맞설 만한 재래식 함대를 갖추지 못했지만 무인정을 적극 활용해 해상 전력의 열세를 보완해왔습니다. 유로뉴스는 이번 행진에 병사와 탱크, 중장갑 차량은 없었지만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로봇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며 4년 반 동안 이어진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이 우크라이나 군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퍼레이드를 통해 드론과 로봇이 중심이 되는 미래 전쟁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이 지난 1년 사이에 4만 4천여 명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구금시설 사정에 정통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6개 정치범 수용

교도소의 수감 인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약 14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19만 2천여 명보다 4만 4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관리소별로도 개천과 요덕, 화성, 북창, 수성 등 6개 시설 모두에서 수감 인원이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기간 새로 수감된 사람은 2만 3,800여 명에 달했지만 전체 인원이 크게 감소한 데 대해서는 수용소 내 사망과 해제, 다른 시설로의 이송, 행정상 재분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소식통은 구금시설 내 만성적인 식량난과 전염병 유행도 언급했는데요. 새로 입소한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반국가 선전선동이나 탈북, 한국영상물 시청, 유포 등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 등 가족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물어 함께 수감하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공개 재판과 판결을 거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이 최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중범죄와 미성년 사건에 변호인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피심자의 권리 보장을 일부 강화했지만 정치 체제 관련 사건에서는 여전히 법 조항보다 당국의 판단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필요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들이 내야 하는 뇌물이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회령시에서는 다른 도로 이동하기 위한 여행 증명서를 받으려면 최소 500위안에서 많게는 2000위안 이상을 담당자에게 건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한 보루에 100에서 130위안 정도와는 담배 한두 보루면 비교적 빠르게 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정도가 최소화의 성의 표시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는 설명입니다. 북한 당국이 간부들의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뇌물을 받은 간부들이 해임이나 철직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담당자들이 적발 위험에 대한 대가로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북한에서는 주민이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장사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정식 증명서를 받기가 쉽지 않아 뇌물을 건네는 관행이 자리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을 많이 건네는 도매업자 등은 하루 이틀 만에 증명서를 받기도 하지만 돈이나 인맥이 없는 주민들은 열흘에서 보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주민은 한 번 받은 여행 증명서를 다시 사용하기도 하지만 단속에 적발되면 집결소에 끌려가거나 노동단련대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정부패 단속 강화가 오히려 뇌물 액수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생계를 위해 이동해야 하는 주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서울의 야외 도서관과 체력장, 교통정보시스템 등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을 배우려는 해외 도시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인도네시아 반다아치시와 엘살바도르 센토로시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 등에서 운영되는 서울 야외 도서관을 본뜬 공간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서울 야외 도서관은 도심에 빈백과 돗자리를 놓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쉴 수 있도록 만든 정책으로 지난해 말까지 누적 방문객이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과거 서울시의 해외 정책 전수가 교통과 상하수도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에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시민들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정책으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는 누구나 체력을 측정하고 맞춤형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서울 체력장 모델을 전수하고 태국 방콕에는 차량 흐름보다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우선하는 횡단보도 설계 경험을 공유합니다. 서울의 외로움과 고립, 은둔 대응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 대학 관계자들이 고립 예방센터를 방문하는 등 해외 관심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버스와 지하철 이용 정보, 택시 위치 정보 등 각종 교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도심 교통을 관리하는 서울교통정보센터도 해외 방문단의 주요 견학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은 영국 고등교육평가기관 QS가 발표한 2027 글로벌 대학생 최고의 도시에서도 150개 도시 가운데 2년 연속 1위를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선일보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테니스 메이저 대회 US 오픈에 28달러, 우리 돈으로 약 4만원짜리 한국식 불고기 김밥이 등장해 현지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김밥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외식 사업가 사이먼 김 대표와 김밥의 대모로 불리는

기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US 오픈이 미국 최고의 운동회와 같은 행사인 만큼 김밥을 선보이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밥에는 양념한 불고기를 비롯해 당근과 단무지, 케일, 우엉 등이 들어가며 김 대표 어머니의 레시피를 활용했습니다. 함께 메뉴를 개발한 박은조 셰프는 뉴욕의 미슐린 3스타 프렌치 레스토랑 퍼세와 2스타 레스토랑 모모푸쿠 코 등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음식 요리 매체인 본 아페티도 US 오픈을 앞두고 주요 푸드 스탠드 메뉴 가운데 하나로 이 김밥을 소개했는데요. 대회 기간에는 김 대표가 운영하는 프라이드 치킨 전문점도 부스를 열어 캐비어를 얹은 100달러짜리 프리미엄 치킨 너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금요일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겠는데요. 전남권과 경남권

오전에 충청권과 전북, 경북권으로 확대되어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도 오전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1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함경남도와 황해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전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0도에서 22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9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은 전 지역이 흐리면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이천에서는 오전부터 소나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 25도, 이천 24도, 파주 22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이천 30도, 파주 29도로 예상됩니다. 충청도는 전 지역에서 종일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대전 24도, 세종과 천안 23도,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세종, 천안 모두 30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도 흐린 날씨와 함께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도에서는 매우 강한 바람도 함께 불어올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 이어도 28도, 제주와 서귀포 27도, 낮 최고 기온은 제주 33도, 서귀포 31도, 이어도가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오전부터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고요. 진남포와 신의주, 자성과 해주, 장현에서는 비 소식 대신 흐린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장현 21도, 해주 20도, 신의주 19도, 자성 1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 해주 28도, 장현 26도, 신의주 23도, 자성 22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도 종일 날씨가 흐리면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해산과 운기, 성진, 무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원산에서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 원산과 고성 22도, 운기 18도, 무산 10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 원산 24도, 고성 23도, 운기 22도, 무산 18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28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남북한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역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1편 9절의 말씀부터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으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근심으로 눈이 쇠하고 우리의 삶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시편 31편 조금 전 함께한 이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요.

고난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나의 능력의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의 문을 열어볼까요?

시편 31편 9절부터의 말씀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을 이번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곤경에 처하였으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의 눈과 영혼과 몸이 모두 쇠하였습니다. 내 영혼은 슬픔으로 삭아버리고 나의 세월은 한숨으로 소진되며 나의 죄악으로 내 기력이 꺾이고 내 뼈가 무너집니다. 내가 내 모든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내 이웃의 혐오 대상이 되니 나의 모든 친지와 밖에서 나

나를 만나는 자들이 치를 떨며 나를 피해 달아납니다. 내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들의 마음에서 지워지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나를 치려고 모의하고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공모하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내가 들으니 온 사방에 두려운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신뢰하며 고백하기를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였습니다. 나의 때는 당신의 손에 있으니 내 대적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의 인이로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호소하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말없이 스올에 이르게 하소서. 거짓말하는 입술을 침묵하게 하시되 의인에게 교만과 경멸을 품고 무례하게 말하는 자들을 침묵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31편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고백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과도 같고 우리의 근심으로 눈이 쇠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가 슬픔 가운데 있다 느껴질 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방에 둘러싸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눈물과 한숨 가운데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며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찬양으로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도 망령이지 99살 된 제가 어떻게 애를 갖고 90세가 된 우리 마누라가 단사를 발사했는데 불가능합니다. 안 믿었어요. 1년이 지나서 100세가 되니까 이삭이라는 아이가 생겼어. 참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종 두 사람을 데리고 장작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새벽 일찍 떠났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실 것을 믿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이 아버지 나무도 준비했고 불도 준비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양 안 갖고 왔어요. 그때 아브라함 가슴을 비수로 찔리는 것 같았을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다 믿으며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0: 자기 아들을 결박을 하고 그 아들을 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야, 그거보다 좋은 소식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 수풀에 부스럭부스럭 하는 수양 한 마리가 거기 걸려 있어. 그 수양을 대신 아들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어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 봤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우등생들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얼마나 믿음의 우등생들이 나열되어 있는지. 믿음의 우등생들이 나열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첫 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겼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았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됐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나라는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나라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죠. 아브라함 뭐 하나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듣고 계신데요. 이어서 이 세상 험하고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은혜의 자락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오늘은 양강도가 고향인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합니다.

양강도 해산에서 태어난 디영이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랑과 은정으로 자나깨나 빚고 싶은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접하였습니다. 이 찬송가를 듣는 순간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림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랑과 은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원망의 분노로 자신을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저를 씻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방황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언제 한번 나의 삶을 누릴 생각도 못해본 저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중심으로 사랑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고향 땅에도 이 찬양의 울림이 가득할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양강도가 고향인 니영희 자매 오늘의 선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가득 찬 이 우주를 향해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지저귀는 새소리,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솜씨 가운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남과 북의 이 찬송의 울림이 울려 퍼질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양강도가 고향인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한 번 더 찬송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의 말씀.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생명은, 이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섬세한 손길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온 세상을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선 오늘도 우리의 하루하루를 우리의 한숨, 우리의 눈물,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지켜보시며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빛나는 별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느끼며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만을 찬양하는 남과 북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양강도가 고향인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인위를 구하면서 이 땅을 창조하신 만물의 통치자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34편 4절의 말씀으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그가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가장 선한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의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이 시간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만나볼 텐데요. 고난 가운데도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셨던 그 동행의 여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1: 저는 북한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두 언니를 잃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중국으로 갔지만 인신매매를 당했고 어렵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품었지만 간절히 기다리던 아이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뒤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제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저는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성탄절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중 갑자기 중국 공안이 교회로 들이닥쳤습니다. 시댁의 앙심을 품고 있던 친척의 신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공안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 공안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새로운 곳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한 번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린 딸이 갑자기 폐렴에 걸렸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보름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의사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딸을 등에 업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어느새 교회 앞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맨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만 주십니까? 차라리 이 아이를 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슬픔도 없었을 텐데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렴풋이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딸도 볼 수 없는데 목소리만 들려주시면 무슨 소용입니까?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다시 한번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고개를 들어보니 의사에게 사망 선고를 받았던 제 딸이 살아서 제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던 아이가 집으로 돌아온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딸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고치지 못한 우리 딸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딸을 치료했던 소아과 원장님도 그 일을 계기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집을 나와 연길에서 딸을 키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만은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신음소리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분당 가운데 고여있는 모든 눈물과 아픔이 거두어지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세수상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젊음의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낙심하는 내 자신을 바라봐도 안 됩니다. 눈을 들어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상의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내용 이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불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잘 수축하고 번제물을 올려놓은 다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은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엘리야 선자가 먼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한 것 같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압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지 관계가 무너져 있는지 자신이 압니다. 오늘 이 시간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난 다음 주님의 도심을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난 다음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을 말씀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엘리야 선자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주장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여를 부르면서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온 인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의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가나안 정착 이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바알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저들을 선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렇게 저들이 돌아오게 주님께서 역사하셨지만은 징계를 받을 때뿐 또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고 또 돌아서 우상을 섬겨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진 소유물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은 나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지만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 내 삶의 우상을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명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상을 제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이 죄종임과 주의 말씀대로 모든 걸 행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누구입니까?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 있고 또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아닌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했다고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불이 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18장 37절입니다. 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여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야훼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을 본 후에야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려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저들이 불이 떨어진 것을 본 다음에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 당할 때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의 우상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마음에 불이 떨어져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때때로 우리 마음의 불이 꺼져서 재단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냉랭한 가슴으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으로 전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하고 성의 불을 받아서 엘리야같이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을 본문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이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전적이 대체로 흐린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함경남도와 황해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전적이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10에서 최대 70mm로, 평안남도가 5에서 40mm로, 평안북도와 함경도가 5에서 30mm로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 27도, 광주와 여수, 목포가 26도, 서울과 부산이 25도, 대전과 대구, 포항이 24도, 강릉과 춘천이 23도로 보이고요. 개성이 22도, 평양과 함흥이 21도, 신의주 19도, 청진 17도, 강계가 15도, 해산 1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부산과 서울, 광주, 목포가 31도, 서울과 대전, 여수가 30도, 개성과 포항이 29도, 춘천과 대구가 28도로 보이고요. 평양 27도, 강릉 26도, 강계와 함흥, 해산 24도, 신의주와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내리는 비처럼 여러분에게 촉촉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롭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 모든 고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202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V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여 곤고한 가운데 처해 계신 성도님들이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씀의 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희망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이 재판석에 앉아서 판결하는 영이시라고 깨달으며 선포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고된 싸움을 물리치시는 힘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28일 금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감사가 담긴 고백을 드림으로 주를 경배하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의

0: 내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귀까지니 곧 하막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세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라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귀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7장 13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우리 계속되는 이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에스겔 47장 13절부터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왔던 성전의 물이 점점점 사방을 깊이 채우고 또 나중에는 수영을 해서 헤엄쳐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생명의 물이 성전 사방을 적시며 그 길가 좌우에 생명나무 과실을 달마다 맺게 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를 저희들이 함께 보았고 이 성전은 기존에 있는 성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함께하고 성전 문지방에 물이 흘러나오는 물두멍이 없고 물이 직접 흘러나와 사방을 적시는 새로운 성전이 출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사방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오늘 말씀 이제 13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크게 세 부분인데요.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13절, 14절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땅을 직접 주시겠다고 하며 경계선을 설정하시는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 23절에 이 땅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주시는 아주 파격적인 새로운 선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복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흩어졌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원래는 이제 하나의 이스라엘로 있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왕 사후에 나라가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구성이 됐습니다. 솔로몬 왕 때 너무 부역을 많이 시키니까 제발 이 부역을 좀 줄여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더 하겠다. 이 솔로몬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됐죠. 자, 그런데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갔는데 이제 어디서까지 떨어졌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까지 떨어진 겁니다. 멀리 떨어져도, 이런저런 이유로 떨어져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되고, 주님의 임재에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떨어지면서 하나님도 멀리하고, 예배도 멀리하고, 성전도 멀리하다 보면, 그빈 공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의 빈 공간을 뭐가 들어오느냐? 우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단, 제일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경계, 단, 그리고 제일 남쪽의 경계인 베델, 이두 곳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게 됐죠. 그리고, 야, 이두 금송아지 신상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니까, 굳이 남쪽에 있는 유다로 넘어가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솔로몬 때 지었던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지 말고 대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마음에는 점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돌아와야 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결국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 시리아가 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주정책, 아예 그냥 거기서 옮겨서, 이제 시리아의 여러 나라들에 옮겨 심어가지고, 거기서 그쪽의 민족하고 혼혈을 하게 하죠. 그 백성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사는 곳이 사마리아가 됩니다. 사마리아.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주전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그래도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어떻게든 예배를 하려고 하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북이스라엘보다는 약 136년 정도를 더 존속을 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도 점점점 왕조가 계속 갈수록 북이스라엘의 우상이 들어와서 막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그 영향을 점점점 받아서 남유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빠져가면서 결국은 주전 586년에 망하게 됐죠. 그 유다 백성들의 상당수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역사상 공중분해가 돼서 없어진 겁니다. 자, 없어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희는 이 땅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주기로 하신 약속의 땅, 이 가나안, 이 땅을 다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로 나누라는 거예요. 열두 지파로 나눠서 이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뺏겨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민족의 정체성까지 흩어질 정도로 다 흩어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이 땅을 여전히 그들에게 기업이 되어 주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기로 하신 이 하나님의 결단, 결정은 이미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던 약속의 땅,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지 않고 끝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끝에 뭐라 그러냐면, 이 땅을 나누어서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두 몫이로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나눠주시는데, 요셉 지파에게는 두 몫을 준다 그럽니다. 왜 요셉에게 두 몫이 돌아갔을까요? 창세기 48장, 49장에 보면, 야곱이 늙을 때 요셉이 와서 축복을 받는데, 이 야곱이 열두 지파를 축복을 하는데, 특별히 요셉을 직접 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와서 손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축복을 해주죠. 그러니까, 너희 두 아들을 믿음의 유업의 관점에서 내 아들로 삼아서 두 몫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 이두 몫을 준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의 유업을 잇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자의 유업. 그러니까 두 몫을 받는 건 누가 받느냐?

장자가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루벤이었죠. 루벤이었는데 이 장자의 몫을 누구에게? 요셉에게 준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역대상 5장 1절 2절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에게로?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요셉에게 갔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어디서 났습니까? 유다에게. 왕들이 유다에게서 나왔고 장자의 명분, 물질적인 축복은 누구에게로? 요셉에게 두 몫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이제 루벤이 탈락되면서 두 자녀에게 나뉘어지는데 재산, 유업의 상속은 요셉 족속에게로. 그 다음에 통치와 주권의 명분은 누구에게로? 유다에게로. 그래서 유다에게서 통치자가 나죠. 자, 그런데 에스겔에 보면 이게 누구를 통해 통합이 된다고 예고를 하냐면 다윗의 자손에게서 통합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에스겔 3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자 하나가 될 거다. 23절에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다시 회복할 걸 약속하시고 24절입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아멘. 자, 그들에게 뭐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다윗은 이미 없으니까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라는 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들의 왕이 되는데 25절에 보면 끝에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은 통치자의 주권만이 아니라 재산도 함께 이제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장차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에서 약속하시는 언약의 성취는 단순한 에스겔 때에가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자, 14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에스겔 47장으로 오셔서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자, 이거는 아브라함 때 이미 하셨던 약속이거든요. 12장이나 15장이나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철회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동서, 남북, 사방의 경계를 자세하게 설명하시는데 이 경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역사상 한 번도 제대로 회복해서 가져보지 못했던 땅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근접했을 때가 언제냐? 다윗 때, 솔로몬 때. 100% 완벽하진 않아요. 이걸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 약속하셨냐면 민수기 34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주셨던 이 경계의 이것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원래 주려고 하셨던 그 언약의 경계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이들에게 온전한 유업을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과 온전하지 못함으로 그 유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려고 했던 은혜의 복은 이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결코 하나님은 그 은혜의 복을 주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0: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고 큰 복을 얻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은혜의 복은 지금 우리의 좁은 견해와 소견과 믿음으로 제한한 요 정도를 뛰어넘는 더욱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믿음으로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릴 때 우리에게 열리고 보이고 발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복보다 훨씬 더큰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을 주시는데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이 땅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누구요? 타국인, 타국인. 너희 가운데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와서 함께 믿음의 자녀를 낳은,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는 이들에게도 이 약속의 기업을 주라는 겁니다. 원래 본토인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해라. 그래서 23절에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기업을 줄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믿음의 유업을 얻는 시대.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안 식구라는 겁니다. Household, the members of the househol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집의 가족들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외인들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 나라의 집안 사람들. 이게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장차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실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가서 3장 28절, 29절 바로 앞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라면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유업을 이을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이, 에스겔에서 예고했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언약은 취소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주기로 했던 그 복과 은혜의 분량도 결코 취소되거나 줄어들지 않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활짝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복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복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기로 작정하신 복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실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주시는 복 없이 살수 없습니다. 이 예수를 든든히 붙들고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공평과 포용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땅을 나누시면서 제사를 맡은 레위 지파는 분배에서 제외되고 요셉 지파에게는 두 몫을 주심도 우리가 수용해야 할

하나님의 공평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타국인들도 잊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기업까지도 주시죠. 앞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땅에서는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도 또 타국민도 모두 하나가 되어 우리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가는 우리의 행복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자각하게 되는 아침이에요.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적극적으로 초대해야 할 사람을 오늘 손으로 세어보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환대하신 하나님이 그들도 기쁘게 맞이해 주실 것을 믿으며 8월 28일 금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8월의 마지막 주일 거룩하게 보내시고요. 우린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

노가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노가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 비치니 윤재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권능과 능력이 주님께 속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솔직하게 올려드리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영안으로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오늘 네오네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 중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각인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동물학자 로렌츠 박사는 새끼 오리가 태어나서 처음 본 대상을 어미인 줄 알고 졸졸졸 따라다니는 현상을 관찰한 결과 각인 이론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한 어미가 낳은 오리 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반은 어미가 부화시키게 하고 절반은 자기가 부화를 시켰는데 자기가 부화시킨 오리들은 자기를 어미인 줄로 알고 계속 따라다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렌츠 박사는 새끼 오리가 태어나자 최초로 단번에 새겨진 각인 현상으로 인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현상을 추종 각인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치명적인 각인 현상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구원받기 전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귀가 우리의 부모로 각인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추종 각인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를 아버지로 추종하는 각인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빠져나올 길은 전혀 없습니다. 마귀 추종 각인을 지워버리고 하나님 추종 각인이 새겨지는 단 하나의 길,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유일한 해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믿고 붙잡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어주시면서 하나님 각인이 새겨집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따르는 각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귀 각인을 지워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각인을 내 영혼에 새겨 넣는 것처럼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0: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를 계획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환경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오늘도 기도드리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2장 2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백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6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난을 겪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고통이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늘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위로로 다른 이를 위로하게 하십니다. 내가 겪은 고통, 내가 지나온 눈물의 시간을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는 상처를 부끄러워하며 감추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사명이 되게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를 신뢰하며 받은 위로를 흘려보내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양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서울시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진실보다 중요한 공감.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천둥이 치던 어느 날 한 소년이 마당에서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왜 비를 맞고 있냐는 어머니의 질문에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비가 오는데 새들이 아름답게 지저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들어도 쏟아지는 비와 천둥소리 뿐이었습니다. 심각한 난청이 있는 아들이 천둥소리를 새소리라고 착각하며 듣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꿈을 지켜주고 싶었던 어머니는 마치 새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장단을 맞춰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새소리구나.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 함께 찾아볼까?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모자는 함께 여기저기를 거닐며 아름다운 새소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모차르트와 함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추앙받는 베토벤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실수와 착각이라 할지라도 따스하게 품어준 어머니의 공감과 사랑 덕분에 어쩌면 악성 베토벤은 세상에 나타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믿어주었던 주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고 힘든 마음에 공감하는 격려자가 돼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덕을 세우고 사랑을 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고 힘든 마음에 공감하는 격려자가 되게 하소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덕을 세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원웨이 싱어즈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바리톤 조성문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여수시민교회 박권주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서로의 짐을 지는 3분의 은혜 113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흔히 우리의 인생을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죠.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한숨을 돌리는가 싶으면 또 예기치 않은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만나는 고난의 종류와 크기 그리고 무게는 다를 뿐 한 사람도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질병부터 시작해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들의 문제까지 어떻습니까? 단순히 양육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업과 결혼까지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우리 자녀의 자녀들까지 돌보는 문제까지 성도 여러분 문제는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가운데에 나는 자유롭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우리 가운데에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또 내 앞에 놓인 이 문제를 어떻게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러나 내 자신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 또한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루 이틀 그리고 한 주, 두 주 그렇게 열심히 시행하다가 중간에 포기해 버리는 것이 일수잖아요. 이처럼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 한계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 바로 나를 돕는 나의 짐을 나누어지는 교회의 공동체와 성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바로 옆에 계시는 성도님이 바로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외롭게 살아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바로 여수시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배짓땅도 맞들면 낫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하루에 3분씩이라도 기도하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가 실천할 때에 얼마든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 역시 성도들 향해서 동일하게 권면하는데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한번 따로 살까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이제 113 기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두 달 동안 우리 교회가 시행하는 123 기도, 우리가 여수시민교회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매주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해 주셨다듯이 그리스도의 법을 실제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수시민교회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한 지체의 그 무거운 짐을, 처음에는 그 짐의 무게를 잘 모르지만 그 무거운 짐에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짐이 가중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면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짐을 누군가 나누어서 진다면 그 짐은 가벼워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가 하루에 3분 동안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9월, 10월 두 달 동안 시행하고자 하는 이 113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법, 즉 하나님의 사랑을 이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3분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적어도 30분 정도는 해야죠. 성도 여러분, 과연 30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3분의 기도는요,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3분의 기도가 눈물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견딜 수 있는 큰 힘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이 113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고, 아멘이십니까?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고, 한숨이 감사로 바뀌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으로 돌아보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1, 2, 3 기도 정말 하루에 3분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결코 공중을 미아리치다가 그냥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기도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루에 3분씩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바로 성령께서 바로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염려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우리는 비록 잠시 뒤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한숨이 찬양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행한 111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113 기도 역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3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로 가면 낫는다라고는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었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이 중풍병자에게는 네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네 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침상째, 누워있는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로 그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네 명의 친구가 우리가 최선을 다하였지만 친구야 미안하다, 이제 그냥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갔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 네 명의 친구는 이제는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친구들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 친구들은요, 그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자기 일처럼 자기 일로 여기고 이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산을 보시고 왜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하였느냐고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쫓아내 보내셨습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이 중풍병자와 함께 이 네 명의 친구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작은 자야라는 말은 키가 작은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종범변제 같이 한 그 삶의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어떻게 해도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그 삶의 형편.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병자와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요,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병자가 필요로 했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중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할렐루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로 올 때는 친구들의 손을 힘입었어. 침상째로 왔지만 이제는 일어났어.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 또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육신의 필요 또한 채워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요, 중풍병자 이 자신과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로 가면 내 이 질병을 나을 수 있다.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네 명의 친구들 역시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였던 거예요. 그리고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실천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9월과 10월에 시행하는 이 113 기도 역시 마치 이 중풍병자의 네 명의 친구가 침상째 들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모셔다 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라기는요,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성도 여러분, 제가 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하루에 3분, 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지 않으면 이 3분이라는 시간은 잊어버린 채 그냥 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서로의 짐을, 이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가 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가 바로 그러한 거예요. 나의 기도를 다른 성도가 하고 그 성도의 기도를 또 다른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도요, 정말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완성하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 모인 신약의 성도들이 지키고 행할 새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언약을 맺으시고 난 뒤에 이제는 애굽에서 각자 도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그 옛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럴 수밖에 없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 챙길 시간적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는 애굽에서 각자 도생하며 살아갔던 그 옛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레위기 19장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중부명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이 사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9월과 10월에 행하는 1.13 기도가 이와도 같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 시절에 이 구약의 말씀 그대로 몸소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사람을요 결코 겉모습이나 그리고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유대사회 어땠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제사장이나 서기관 등 이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몸을 보여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어땠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한마디로 그들은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그때의 유대의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때와 비교하여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뭐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털기만 하면 온갖 정말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우리가 정말 인정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 유대사회, 그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겉모습과 신분과 그리고 직업으로 평가했죠. 그러니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던 세리, 창기, 문둥병자, 이방인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이렇게 여기고 정말 가까이 가기만 해도 영적으로 부정을 타는 그런 존재로 여겼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땠습니까? 이러한 시대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장벽을 완전히 허무셨습니다. 예를 들어 세리 마태, 유대인들이 저주하거나 손가락질하고 피하는 이 죄인들까지 예수님은요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주하는 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실 때에 저 예수가 저 죄인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한다고, 들어갔다고 그렇게 저주하면서 떠벌렸잖아요. 심지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사람들은 저주의 질병이라고 정말 가까이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나병 환자 찾아왔을 때에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을 제자들이 일렬 직관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는데,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바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3년 동안의 그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 스승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부활하신 후에야,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뒤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좀 더 빨리 깨닫고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역시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후에 사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들이 깨닫고 난 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님으로 받은 그 사랑을, 그 사명을 순교하기까지 실천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복음의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2000년 지나는 가운데에 이단들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고 공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요,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로

0: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이십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은요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월 10월 달에 하고자 하는 1,2,3 기도가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옆자리에 계시는 성도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1,2,3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9월과 10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이 1,2,3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매주일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번에 행하는 이 1,2,3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성도를 위해서라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우리 주님 명령하신 새 계명을 실천하시는 성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루에 3분씩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여수시민교회 공동체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처럼 놀라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라지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이 속에 가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성도들요, 환하게 하면서, 드러내면서 그렇게 만나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성도들을 피하거나 얼굴을 피해서 나는 딱 고개 숙이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그냥 바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찾아와서 만나서 우리가 반갑게 인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성도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팩트 체크하지 마시고 참 얼굴 봤을 때요. 야야 네 얼굴이 왜 그러노? 다 죽어가는 얼굴이네. 그렇게 팩트 체크하지 마시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많이 힘들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 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팩트 체크해서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요. 우리 성도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위로를 받고 나를 붙잡아 줄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 여수시민교회 공동체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하심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1,2,3 기도를 통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시는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수시민교회 박권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2-3844번, 지역번호 061-642-3844 여수시민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도
1: 병든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국민 각자가 그 사상과 이념, 지역과 계층이 다르지만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꽉 막혀있는 남북 상황

이나 경제적, 문화적 소통부터 시작하여 정치적으로도 잘 이어져 남북 간 주민이 함께 손을 잡고 찬송을 마음껏 부르는 복음 통일, 신앙적 통일의 날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 안보적으로 안정적이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며 모든 분야에서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더욱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16년 8월 28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언어의 온도를 쓰신 이기주 작가님은 이런 글을 남깁니다. 어떤 말은 겨울에 찬바람처럼 사람 마음을 한순간에 꽁꽁 얼려버린다. 하지만 어떤 말은 햇살처럼 얼어붙은 영혼을 녹여낸다. 친구를 앞에 두고 넌 얼굴도 예뻐라고 할 때와 넌 얼굴만 예뻐라고 할 때 이 조사 하나 차이로 공기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잘 알고 있다. 노트북 자판을 칠 때 사람이란 단어를 치다가 오타로 삶이 되기도 하고 사랑이 되기도 한다. 사람이 사랑 그리고 삶으로 이 글자 모양만 닮은 것이 아니라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죠? 사람을 썼는데 그게 사랑이 되고 삶도 되고 따뜻한 언어로 표현이 되는 것이겠죠? 사실 우리 언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거룩한 생명력,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흉터로라도 남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을 가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이 언어는 사람을 파괴하기도 하고 무서운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잠언서 16장엔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우리가 던지는 차가운 말 한마디는 누군가 가슴에 씻을 수 없는 흉터를 남기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따뜻한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죽어가는 삶을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이 이른 아침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은 은쟁반 위에 금사과처럼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따뜻한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분명 그 누군가 눈물을 닦으며 다시 일어서는 기적이 있을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은혜로운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언어의 구조와 단어가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그 방식을 결정짓는다. 또 조직 문화 코치 톰 돌턴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습관적인 빈말과 무심한 표현들은 타인과의 신뢰를 쉽게 무너뜨려버린다. 그리고 말 한마디를 내뱉기 전에 이 세 가지 법칙을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저는 참 감동이 됐어요.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꼭 생각하래요. 첫 번째, 이 말이 진실인가? 둘째, 이 말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은 따뜻한가? 말하기 전에 이 세 가지만 생각해 보래요. 진실인가? 필요한가? 따뜻한가? 스스로에게 이 묻는 이 작은 언어적인 정돈이 인간관계의 영향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세상 박사님들도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 맞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과 저는 인터뷰할 때 참 신기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따뜻해져요. 예, 다 목소리는 다르신데 여러분의 그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따뜻한 언어로 오늘 이 아침 그 누군가를 여러분 꼭 여러분의 그 따뜻한 언어로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죠? 이 아침에요 저희가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온도도 올라가고 언어의 온도도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의 이 언어의 온도 또한 더 뜨겁게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먼저는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할 수 있고요. 어저께 인문학을 하나님께 나는 엄마로 덮여 있었다 다음 귀한 칼럼이었어요. 영상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문학 이렇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인간 수업 홍양표 박사님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평화의 주가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복된 아침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한다라는 그 갈급한 사랑의 언어, 그리고 영광의 언어로 여러분 이 하루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복된 금요일 아침 찬양 후에 인간 수업 홍양표 박사님 만나볼게요. 오늘 오프닝 말씀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 상담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박사님 오랜만에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맞아요.
0: 야, 자, 오늘 이 방송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과 함께 또 우리 아침 생방송 가족들이 기다리시고 그리고 참 유익한 코너입니다. 인간 수업,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정말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담긴 은혜의 시간인데요. 홍 박사님, 오늘부터 3주간 네. 저희는 이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하려고 하죠.
1: 네, 이제 정말 책 읽기도 힘든 너무너무 오래 더웠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이제 가을 되니까 이제 정말 독서를 해야 되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우리가 독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독서라는 이야기가 식상합니다. 식상한데 정말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듣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독서의 그 정말 중요한 거와 방법, 포인트를 한 번씩 짚어가면서 한번 우리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0: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좀 잡았는데요. 이렇게 잡았어요. 왜 네. 책을 읽는 뇌는 네.

0: 특별한가? 네네. 누가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네. 가장 강력한 뇌 운동이 독서다 이런 네. 말이더라고요.
1: 특히 이제 독서 교육이 뇌에 좋은 거는 다른 거는 뇌 어느 부위별로 이렇게 좋아진다고 하지만 독서는 전체 뇌를 좋게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전두엽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건데 예. 전두엽이 하는 일이 뭐냐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독서는 어떤 걸 주냐면은 정확한 즉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게 독서의 힘이거든요. 예. 내가 경험이 없을 때 다양한 경험을 책을 통해서 얻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지혜를 얻어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예. 그리고 나서 행동하는 뇌는 누구나 생각과 판단이 되면 행동은 가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올바른 생각이 안 되죠. 올바른 생각이 안 되니까 생각 자체가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판단을 하면 역시 행동도 안 좋게 나오죠. 그래서 독서 교육은 전체적인 뇌에 도움을 주지만 특별히 사람을 만드는 교육 전두엽에 상당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0: 사실은 뭐 요즘에 우리의 이 뇌 어떻게 보면 영상 매체 뭐 네. 유튜브 쇼츠 영상 같은 거 봐도 네. 정말 이게 이제 수동적인 뇌로 변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1: 쉽게 말해서 독서 반대 하면 숏폼이라고 보면 돼요. 독서 반대, 독서를 가장 방해하는 것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독서를 가장 방해하는 거는 미디어지만 또 방해하는 거는 만화책. 자, 만화책이나 미디어는 독서를 방해하거든요. 특히 독서를 방해한다는 거는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고 많이 판단하는 힘이 약해지니까 결국은 전두엽이 약해져서 예. 책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에 빠진 애들 치고 책 잘 읽는 애들이 있느냐?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많이 빠질수록 독서량은 적어진다. 예. 그러면 지금 한국은 독서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나요? 적어지고 있나요?
0: 그러니까 적어지고 있을 그렇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부 다 아이들이 핸드폰을 다 쥐고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책을 읽기 싫어하는 뇌가 만들어지는 거죠.
0: 이거 심각한데요 네. 박사님. 아니 네. 그래도 이제는 책을 읽어야 한다. 읽어야 해. 네. 이제는 책 읽기 싫어가 네.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1: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핸드폰과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시각 뉴런을 통해서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부모님들이라도 집에서 책 읽는 모습을 아이가 늘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모님들 역시 책을 안 읽고 핸드폰을 쥐고 있으니까 그것도 안 되고 또 옛날에는 그 심심하면 도서관 보냈잖아요. 도서관 가서 재미있는 책 읽고 와 이제 그래서 책 읽고 가고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각 뉴런으로도 책 읽는 모습이 뇌에 각인이 안 돼 있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안 돼 있어요. 근데 집에 책은 많아요.
0: 책은 많아요?
1: 예. 네, 다들 집에 책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아이들 키우는 집에 책이 가득가득 있죠. 그래서 그렇죠. 애들이 책을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건성건성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헬스장은 가는데 그냥 한 시간 동안 건성건성 놀다 오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작 책을 읽어야 될 시기 고학년이 되면 칼로 못 자르듯이 책을 안 읽는 거예요.
0: 아니, 박사님 말씀 네. 들으면서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독서를 왜 합니까 할 때 독서 네. 쉽게 생각하면 지식을 얻는다. 네. 지식 축적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지금 박사님 말씀과 연관해 보면 단순히 지식 축적으로만 뭐 끝났다가 아니라 뇌의 그 생각의 근육 그렇죠. 그런 판단력 또 자제력 이런 모든 부분을 다 운동시키는 것 같아요.
1: 뭐 엄마들은 예를 들어서 공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라고 하는데 그럼 공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 제가 아이들의 뇌를 검사해서 머리는 좋은데 못하는 아이들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의 90%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어머니 얘는 독해력이 약해요.
0: 독해력이 약하다?
1: 독해력이. 다시 말해서 독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교과서를 읽고도 교과서가 나한테 원하는 즉 문제를 읽고 문제가 원하는 정확한 답을 몰라요. 그래서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면 얘는 공부를 지금 많이 뭐 수학도 막 여러 가지 시켜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해력이 안 되면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성적은 한계가 있어요. 왜? 비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책을 처음부터 다시 읽히세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애가요 어려서는 진짜 책을 잘 읽었어요. 그게 잘 읽은 게 아니에요. 잘 읽은 것처럼 보인 거죠. 근데 정작 잘 읽어야 될 때 보니까 잘 못 읽어요. 그럼 어려서부터 정말 잘 읽었다면 커서도 잘 읽어야죠. 뇌가 시냅스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예. 그런데 잘 못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0: 이게 꼭 공부도 이렇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왜 독서가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냐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일단 독서거든요. 그럼 문제를 읽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이 약하면 함정에 빠지죠.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이 약하거나 그러면 물론 언어에는 또 언어 기능이 있지만
1: 그렇죠.
0: 기본적으로 아무리 언어 기능이 있어도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이 약하면 우리가 입만 살았다, 횡설수설한다, 논리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서는 우리 뇌 전체 뇌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즉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1: 야, 사실 지금 박사님의 이 멘트를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다또 모르는 건 아니고 뭔가 어디선가 지금 살아오면서 안 들었던 얘기는 아닌데,
0: 네.
1: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이요, 박사님. 확실한 건 이거 같아요. 좀 점점 우리 어른들조차도 미디어에 더 많이
0: 네.
1: 노출되고 더 예전보다 더 봤으면 뭘더 봤지 덜 보지는 않는 것 같은. 그게
0: 예를 들어서
1: 독서가 싫어서.
0: 책 읽어주는 플랫폼 같은 거 많이
1: 예.
0: 있잖아요. 그건 이제 듣는 거잖아요. 듣는 거. 그런데 책은 내가 읽으면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우리 뇌는 시각이 제일 발달돼 있거든요. 그래서 듣는 거와 읽는 거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많이 들으면 그 내용을 아, 이런 거구나. 그냥 스토리는 알죠. 그러나 깊이 깨달음은 없죠. 그럼 책은 시험 보려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책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고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판단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 사실은 책을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무슨 책을 많이 읽었냐면
1: 예.
0: 학교 다닐 때 필독 있었죠. 필독 위인전
1: 그러니까요.
0: 있었잖아요.
1: 있었어요.
0: 그 위인전을 왜 읽냐고요. 그걸 읽으면서 아, 이 사람이 어릴 때 이랬었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판단이 달라지는 그러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1: 예.
0: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읽히는 거거든요. 어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읽히는 것이 아니라
1: 예.
0: 그렇게 책을 잘 읽히다 보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학습이에요. 근데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 책을 읽히면 얘는 그냥 내용만 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감성은 없는 거죠. 그럼 우리 뇌가 좌측 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른쪽 뇌가 있어서 책을 읽으면서 감동도 받고. 그래서 야, 정말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깨달음도 있고. 이건 운에 가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시험 보듯이 외워서 줄거면서 외우면 좌뇌만 하니까 깨달음과 느낌은 없으니까 읽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1: 야,
0: 네.
1: 참 오늘 정말 가장 강력한 뇌 운동인 독서, 오늘 책을 읽는 뇌를 한번 만들어가면 좋겠다. 저희가 3주간에 걸쳐서 이 내용을 여러분과 다루고 싶은데요, 박사님, 저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뇌가 책을 읽으며 특별한 뇌가 되면 좋겠어요.
0: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크리스천 리더가 돼서 차세대 우리를 이끌어 나가려면 정말 독서가 돼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럼 성경책을 읽을까요? 이래요.
1: 질문하세요.
0: 동화책도 재미없는 애들에게 성경책을 읽어라 그러면은 읽겠어요? 실패하죠.
1: 예.
0: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가자는 거죠.
1: 단계적.
0: 얘가 인간성이 안 됐어. 엄마한테 함부로 하고 대들고 친구 관계가 안 좋아. 안 되겠다. 성경책 읽어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성경책은 좀 어려워요. 어른들이 읽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읽어서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 책을 읽고 그러면서 또 성경도 시간 나면 읽으면 되지만 그 성경이 주가 되지 말고 일단 읽을 수 있는 기본기를 만드는 거를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6학년에 어떤 책이 맞아요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 독해력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책을 한 페이지 읽는데 그 안에서 모르는 단어가 다섯 개가 있다. 그럼 그 책은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성경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나 지형을 얘가 모른다면은 그냥 읽는 거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한 쪽을 이렇게 읽혀봐서 한 다섯 개 정도 어려운 단어를 물어봤을 때 애가 네개 정도 혹은 네 다섯 개 정도 그 나오는 단어를 정확히 뜻을 안다. 그러면 그 책이 애한테 맞는 책이에요.
1: 야, 저는
0: 네.
1: 이것도 몰랐어요, 잘.
0: 보통 사람은 이러잖아요. 여러분, 6학년이 읽을 만한 책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
1: 책을 제가 얼마나 안 읽혀봤는지. 이게, 아이고. 네. 책 읽혀보신 네. 분들은 금방 아실 텐데. 네. 그러니까, 아, 그래. 어려운 단어가 있냐, 없냐. 이거 하나하나 그렇죠. 세심하게.
0: 그러면 어려운 단어가 한쪽에 다섯 개가 있으면 이걸 읽긴 읽는데 해석이 되겠냐고요. 아. 대충.

0: 되죠. 그러니까 시험 보면 무조건 틀리는 거고 사고력이 넓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그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은 백과사전을 많이 보잖아요.
1: 예.
0: 그 하나하나 새로운 단어를 알아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1: 오.
0: 그런 것들을 책 안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찾아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걸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부모가 해줘야 되는 건 요즘에는 책 읽고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또 많이 요즘에 뭐 여기저기 강의가 되게 많아요.
1: 그러니까요.
0: 부모한테 어떻게 질문해라 이런 거.
1: 예.
0: 근데 그거는 상당히 애매한 게 아이 뇌 유형에 따라서 또 아이에게 무엇을 내가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물어볼지에서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물어보는 방법은 배우면 되지만 그것도 세부적으로는 아이들 뇌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1: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다음 시간에
0: 네.
1: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뇌 성향을 알면 책이 더잘 읽혀진다.
0: 그렇죠.
1: 오늘 그 부분을 저희가 다음 주에 나누고요. 박사님 오늘 시간이 좀 가서
0: 네.
1: 책에 대해서 한번 중요성 얘기해 주시면 마음에
0: 사실은
1: 들것
0: 이런
1: 같습니다.
0: 거죠. 모든 사람이 책을 읽혀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책을 그냥 읽히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라는 게 있어요. 그 어떻게를 배워서 한 번씩 여러분이 이번에 따라 한다면 여러분 아이들이 독서병을 치료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번에 아주 기초부터 하나하나 세세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번 것을 잘 듣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얘가 초등학생이든 유치원이든 중학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독서는 다 똑같아요. 기본이 안 되는 애는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1: 처음부터.
0: 네, 중학생도 처음부터 초등학생도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할수 있도록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오늘 가장 강력한 뇌 운동인 독서. 개인적으로 우리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어떤 모습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보이고 있는가.
0: 네.
1: 우리가 책을 안 읽는데,
0: 네.
1: 우리가 집에서
0: 네.
1: 책을 잘안 읽고 있는데,
0: 네.
1: 책을 읽어라.
0: 네.
1: 이 자체가,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책을 안 읽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0: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 안 됐지만 지금 미디어를 통제하는 나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이들에게 미성년자들 통제한다. 그거는 미디어를 통제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되게 큰 거예요. 미디어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아이들이 책으로 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군요. 그 우리나라도 빨리 일단 뇌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망가지는 전두엽이 망가지는 거를 빨리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국가에서. 해주고 나면 아이들이 자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그 다음 재미없는 책으로 가다 보니까 이 안에 너무 재밌네를 찾아가는 거고 그리고 국가가 언제나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아이가 그걸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어떻게 우리 아이가 책을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간 수업 오늘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 했고요.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오늘 영상 링크를 공유해 드립니다. 자, 다음 주도 기대가 되고요. 오늘 이뇌 운동, 가장 최고의 뇌 운동인 독서, 오늘 책, 참 어디선가 많이 듣던 이야기, 하지만 우리 삶에 너무나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 아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귀한 은혜와 교훈을 주시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복된 금요일 아침, 오늘 많은 분들이 인간 수업 영상 링크를 신청하십니다. 또 한 번 보시고 또 한 번 들으시고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 들어오시면 또 이런 많은 영상들 다양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프닝 말씀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또 인간 수업은 인간, 이렇게 문자로 함께해 주세요. 이 금요일 아침 축복의 언어로, 그리고 사랑의 언어로, 그리고 소망의 언어로 달려가시는 여러분의 이 아침을 정말 응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실 거예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정완훈 목사입니다. 8월 15일 광복의 기쁨 속에서 추록한 손양원 목사님은 쉴 틈 없이 전국을 다니며 60여 회의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옥중에서도 주와 동구하니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했던 목사님에게 자유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광복의 달 8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곳에 화해의 메신저가 되어 보십시오. 손 목사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씨앗을 심읍시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바다를 품고 하늘을 노래하는 웅천 이순신 마리나 입구에 위치한 마리나 플라자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 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뭐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2: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살다 보면 빨리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때로는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겁니다. 나는 이제 움직이고 싶은데 아직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요. 반대로 조금 더 이곳에 머물고 싶은데 또 새로운 길을 향해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길을 알려준 것은 지도도 나침반도 아니었습니다. 성막 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구름이었죠. 민수기 9장 22절 말씀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행진하였으니 아멘. 구름이 머물면 함께 머물고 구름이 떠올라서 가면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머물게 하시는가 가게 하시는가 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때로는 멈추는 것이 순종이고 때로는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순종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시간표보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때를 믿는 것. 오늘도 그 구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면 머물고 가게 하시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면 박희봉의 찬양이었습니다. 가사가 참 은혜가 되죠. 가라하시면 가고 멈추라하시면 멈추겠다는 신호등 찬양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말씀하시면 찬양으로 같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구름이 언제 움직일지 알 수 없었어요. 오늘 떠날지 내일 떠날지. 말씀에 보면 1년이든지라고도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될지 뭐 미리 정해진 일정을 받아든 게 아니기 때문에 때를 알 수가 없었죠. 그저 구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구름이 머물면 우리도 머물고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 또 짐을 꾸려서 길을 나섰습니다. 어쩌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건 어디로 언제 갈 것인가 보다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자꾸 앞날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제 움직여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을 한꺼번에 보여주시기보다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한 걸음을 보여주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에게도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힘찬 라디오는 오늘 방송을 끝으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돌아보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또 이곳에 머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기에 이제 또 새로운 자리, 출산과 육아라는 가정으로 걸음을 옮기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각자 바라보고 있는 구름이 있을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라고 이렇게 음성을 듣는 분도 계실 테고, 용기 내어 이제는 한 걸음 나아가 보라고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겠죠. 그 음성을 잘 듣고 머물라 하실 때 잘 멈춰서 있고, 가라 하실 때 또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있느냐 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일 테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기를 바라며 두 곡의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힘차게 이 찬송 두 곡 같이 해봤습니다. 2741번님이요. 피디님, 이제 마지막이라니 너무 아쉬워요. 힘찬 라디오 잘 듣고 있었는데 그동안 좋은 말씀과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했다고 새로운 가정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이 힘찬 라디오 가족들이 또 이렇게 저의 새로운 가정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요. 한 줄씩만 기도해 주셔도 이 기도의 축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너무 그게 기대가 되고 감사합니다. 네. 아, 6083번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자꾸 하나님보다 먼저 가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답을 달라고 조급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것을 바라며 또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거잖아요. 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의 음성 따라 가기를 소망합니다. 1195번님, 이하영 PD님 목소리 들으면서 참 많이 힘 얻었는데 마지막이라니 또 섭섭하네요. 그래도 새로운 시작 앞두고 계신 것 축복합니다. 다시 만날 날도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출산, 육아, 휴직 마치고 복직하면 또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해요. 아, 7326번님은요, 요즘 이직을 해야 하나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당장 움직이고 싶은데 이상하게 길이 열리지 않아 답답했거든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와 뜻을 구해봅니다. 아멘. 아, 이거 참 어려운 문제죠.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또, 가라, 가지 말아라, 이렇게 딱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좋은데, 꼭 그렇게 이렇게 들리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해서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기도하고 집중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 통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저도 응원합니다. 아, 4502번님, 피디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밝은 목소리로 힘찬 라디오 외쳐주실 때마다 저도 힘을 많이 얻었답니다. 잠시 헤어지는 건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다음 걸음도 힘차게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정말 응원해요. 네, 앞으로 이 방송에서 함께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힘찬 가족들이 또 주님 덕분에 더 힘을 얻고 그 얻은 힘으로 담장을 넘어 많은 은혜를 또 주변에 이웃에 끼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기를 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청곡으로 주셨어요. 나의 가는 길 함께 할게요.

오늘 나누었던 말씀처럼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머물게 하시면 그 자리에서 또 충실히 머무는 그런 순종의 삶을 오늘도 다짐을 해봅니다. 성경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1편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나오고 어떤 새로운 자리로 들어갈 때도요, 그 모든 출입을 지켜보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의 다음 걸음도, 그리고 힘찬 라디오를 통해서 만났던 청취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믿고요,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양현민 PD가 힘찬 라디오를 진행하게 됩니다. 쭉 함께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 찬양과 말씀으로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새생명 신의 새생명 신의 오늘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본문

0: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로마서 16장 중심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평판은 어떠했으면 좋겠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의 사람으로 지금 평가받고 인식되고 계십니까? 함께 공간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께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고 어떤 사람으로 나를 평가받는가 기억되는가 이런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아내는 나를 어떤 남편으로 생각하는지, 내 남편은 나를 어떤 아내로 생각하는지, 내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어떤 자녀로 생각하는지,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자아가 어떤 정체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외부의 평판이나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거나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말할까? 나에 대해 묻는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맨 마지막 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며 추천하고 천거하고 문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때가 AD 약 57년경. 아직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은 이로부터 3년 뒤 AD 60년경 처음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가기 3년 전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로마서이고 이 로마서 편지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으로 개인적인 바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용이 로마서 1장 10절과 11절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로마에 가기를 소망한다. 11절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보고 싶다는 겁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두 구절을 합치면 나는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가서 그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15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모습이 로마서의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 이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장에는 사도 바울이 무언하거나 안부를 전하는 인물이 무려 이름만 정확하게 기록된 33명 외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바울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 잊혀질 수 없는 이름,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사역 속에 오랫도록 가슴에 남아있는 바울의 사역 속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사람, 바울의 영혼과 가슴 속에 남아있는 사람, 바울의 기도에 들어있는 사람, 사역 속에 잊힐 수 없는 헌신과 충성을 다했던 사람, 바울이 생각만 해도 감사와 기쁨과 함께 그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가슴 흐뭇하게 하는 그런 사람, 바울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 바울이 그리워하는 사람.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너희에게 추천하는 한 인물, 겐그레아 교회. 겐그레아는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테네와 고린도 시 사이, 현재 고린도 운하 바로 옆에 가까이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그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흔히 베베 집사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하는데 자매가 있습니다. 2절 계속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준 귀한 자매, 내가 잊을 수 없는 자매가 있어 그

예배 자매를 너희에게 가거든 그를 영접하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사실 우리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깐만 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 보면 대장금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는 한 줄 나와 있는데 그걸 20부작, 30부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드라마가 돼요. 그것을 성경에 그대로 한번 도입해보면 여기 한 줄로 되어 있는 이 베베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든다면 작가들은 상상력을, 이매지네이션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모두 기록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또 한번 보십시오. 3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 3절, 4절에 계속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긴 브리스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라틴 표현입니다. 헬라 표현은 브리스길라이고 아굴라는 그대로. 이 부부,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목을 대신하여 내놓을 만큼 목숨을 내놓은 부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하는 부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계십니까? 계속했어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은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배처소로, 모임의 장소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집으로.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내놓았고 그들은 이방인 모든 교회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자기 집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이들 부부, 바울에게 잊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5절 하반절,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에게 문안,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믿은, 다시 말하면 아시아의 첫 번 그리스도인이 에베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6절, 너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 이를테면 이런 한 구절이 10부작, 20부작으로 그의 많이 수고한 내용을 드라마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7절, 바울의 친척이요 바울과 함께 옥고를 치른 안드로니고. 이야기입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갔던 사람 안드로니고. 그리고 유니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문안을.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무슨 말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매가 있었고 형제가 있었고 그 중에 특히 바울과 함께 한때는 감옥에도 갔던 사람이 지금은 어디에? 로마에 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드로니고 여기 유니아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긴 설명을 이 짧은 시간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8절,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어떤 일에 인정함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주님 안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 잘 보십시오. 계속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8절 주 안에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바울의 친척이들에게,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계속해서 그들 모두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세상에도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희생하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아니 세상에 그들의 선한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오.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주님 안에서, 나는 교회 안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가, 인식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친척 헤로디온,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 나기수의 가족 중 어떤 사람? 주 안에 있는 자. 나기수의 가족 가운데 주님 안에도,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12절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드루베나, 드루보사. 드루 돌림이죠. 아마 형제 한 가족이 아닐까 이러세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 수고한 사람 있고 많이 수고한 사람 있고.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 이름을 다 넣으세요. 아, 나는 여기에 들어가겠고. 어쩌면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거기에 이름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 계속됩니다.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와 우리 친형제로의 루포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루포가, 그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바울에게는 마치 어머니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루포의 어머니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14절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아마 교회 안에 있는 동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남전도회, 여전도회 같은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빌롬로고와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들 말씀드리면 그 교회 내에 거룩한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가 로마 교회에 있었다는.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양인들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만날 때 이렇게 하면 얼굴을 갖다 대고, 어린아이에게는 직접 입을 맞추고, 깊은 그들의 사랑의 교제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 볼까요? 21절입니다. 16장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교와 야손과 소바드가 너희에게 문안. 지금까지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베베에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을 대. 그런데 지금은 바울과 함께, 바울의 3차 전도행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지역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할 말.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몇 시간씩 이야기해야 될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쓴 편지가 아니라 드디오에게 받아 적어, 어쩌면 내가 이렇게 써, 그 드디오가 대필을 한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말합니다.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나와 온 교회를, 바울의 고린도 사역과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 이 성에 고린도 성의 재무관, 고린도 성의 재정을 맡은, 이를테면 재무장관 정도 되겠죠. 회계를 맡은 책임자가 될 수 있겠죠. 그 사람 이름이 에라스도입니다.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함께 있는 사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문안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16절 뒤에 나오는 17절로 가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문안받는 사람, 좋은 이미지의 사람, 평판 좋은 사람, 기억에 남는 사람, 잊혀지지 않는 사람, 선한 마음으로 바울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남아있는 사람 외에 경계해야 될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배운 바를 거슬러, 말씀대로, 배운대로, 성경대로 살지 않고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기 거스른다는 원어의 표현이 반대로 하다, 대항하다, 대적하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조금 거슬려요. 우리 집에 지금 조금 거슬려요. 그러면 그 말씀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 나옵니다.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배만 섬기나니.
자기들에게 요새 말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내 사업, 내가 돈 버는 거, 내가 하는 일, 그 일

일만 잘 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형제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 일 하기 위해서, 내 이름 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이들을 경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들의 배만 승진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라. 성도들에게 와서 마음 착한 사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들에게 돈을 빼앗아가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런 사람.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자. 악한 데는 미련하게,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사랑하는 성도들, 이 편지의 내용처럼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이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KT 데이비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KT 데이비스는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위치한 부유하고 아주 능력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생회장과 홈커밍 퀸을 지냈고 그 학교 출신으로 가장 멋지고 근사한 여성으로 뽑혔다는 겁니다. 이미 고3 졸업할 때 연인도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과 안정된 미래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넉넉한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6년 18살 나이에 성탄절 단기 선교를 통해 처음 우간다를 방문하면서 그녀의 인생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KT는 우간다 사람들의 삶과 문화, 특히 가난과 질병 속에서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의 현실을 보면서 깊은 충격과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처음부터 우간다에 평생 머무를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닌 KT는 일정 기간 봉사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간다에서 만난 사람들과 아이들의 모습에 쉽게 잊히지 않았고 그녀는 다시 우간다로 돌아가 1년 동안 유치원 교사로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정은 당시 주변 사람들이 예상했던 평범하고 안정적인 인생의 길과는 전혀 다른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KT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꾼 사건은 5살 난 우간다 어린이 스코비아와 만남이었습니다. KT는 스코비아를 잠시 돌보게 되었고 아이와 가까이 지내던 어느 날 스코비아가 조심스럽게 KT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단순한 어린아이의 이 물음에 KT에게는 매우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린 스코비아는 안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보호자와 사랑을 베풀어줄 엄마를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KT는 그 질문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계획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KT는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린 나이에 여러 아이를 책임질 능력이 충분한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며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죠? KT는 큰 부담과 많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간다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부르신다고 믿었고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 대학에 진학하려던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KT는 우간다에 머물려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아이를 돕는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하나 둘 그녀의 비좁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KT 집에 온 어린아이들은 가난과 질병, 부모의 죽음이나 가정의 해체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KT는 그들을 단순히 돕는 대상에서 후원자로 대하지 않고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우간다 어린아이들의 엄마가 되었고 결국 13명의 딸을 입양했습니다. 어린 엄마였던 KT는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자주 경험했고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 매일의 식사와 교육, 질병, 치료, 생활비, 법적 절차, 정서적인 상처를 돌보는 일, 어느 것 하나도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KT는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만 돌보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에 다니고 싶어 하지만 학비가 없는 아이들 교복을 주고 학용품을 주었습니다. 교육받지 못하는 어린이들, 식량과 의료가 부족한 어린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손길을 그가 펼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펴나갔습니다. 이후 결혼하여 남편 벤지와 함께 여전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현재 38살의 KT는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우간다에 살아가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KT는 자신의 겪은 경험을 블로그와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책이 영어 원서 Kisses from KT라고 하는 한국어판으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으로 2012년에 발췌했습니다. 이 책에서 KT는 자신을 대단한 영웅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자주 두려워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으며 아이들의 고통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며 울며

0: 가슴에 들려오는 가느다란 주님의 음성에 대한 작은 응답이 한 가정과 수많은 아이의 삶을 바꾸었고 교육과 의료를 돕는 사역으로 확장되었으며 성경적 높은 가치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의 횃불이 되었던 겁니다. 케이티는 아프리카 우간다 현지에 맞닥뜨린 문제를 돕기 위해 2008년 아마지마 미니스트리, 소위 말하는 원어로 우간다 현지 언어인 루간다어로 진리라는 뜻의 단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마지마의 후원 프로그램은 과와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돕고 음식과 의약품, 학용품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무조건 외국으로 데려오기보다는 가능한 경우 우간다의 가족과 함께 친척, 지역사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방향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 아이를 돕는 일을 넘어 그 아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함께 회복하려는 접근이었습니다. 케이티는 또한 독신 엄마와 가난한 가정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단순히 필요한 물건을 나누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교육과 직업, 의료와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케이티 데이비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점입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도움은 자립과 공동체의 회복을 함께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네 번째, 진정한 섬김은 도움 받는 사람을 영원히 의존하지 않게, 영원히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존엄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을 지향했나. 마지막으로 KT의 이야기는 믿음이 추상적인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삶의 선택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기도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만 아멘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이 살아가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들,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사람들은 감상적인 입술에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사람들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수원에서 대한민국에서 경계를 초월해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새생명신의가에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8월 28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드란 이진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사장 국광표입니다.
0: 어서오세요. 네.
1: 이피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0: 지사님, 나라사랑축제 끝나고 처음 뵙는 건가요?
1: 아니, 지난주에 뵙습니다.
0: 아, 지난주에 뵙나요? 네. 네.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1: 아침마다 우리 채플 때 보잖아요.
0: 네. 아유, 그랬군요. 네. 지사님. 지사님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고 물으면 누가 1등으로 나올까요?
1: 글쎄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김구 이런 분들 아니실까요?
0: 좀 맞추셨어요.
1: 아, 그래요?
0: 네. 네.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예. 1등이 세종대왕이시고요.
1: 아, 그러세요? 네.
0: 2등이 이순신 장군.
1: 네.
0: 3등이 안중근 열사.
1: 안중근사.
0: 그 뒤를 이어 우리 유관순 열사.
1: 네.
0: 5등이 장경실. 네. 조선의 대표적인 과학자셨지요.
1: 네,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시네요.
0: 네. 지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런데 저는요.
0: 네.
1: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별로 위대한 업적은 없지만 가장 가까이서 봐온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이런 대답을 들었을 때 가장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아버지가 가신 길을 따라가고 싶다고 같은 직업을 택하는 분들, 비록 큰 부자, 큰 권력이랑 거리가 멀어도 그런 아버지 아들이 가장 감동이었습니다.
0: 와.